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세례 요한처럼 큰 자가 없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큰 자로 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큰 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예수님이 우리를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실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자, 첫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하십니다.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는 지금 세례 요한이 있는 장소예요. 뭐하러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 보러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자, 첫째, 예수님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자가 큰 자임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갈대는요,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스스스스스 하고, 이쪽 바람 불면 스스스, 앞에서 바람 불고 뒤에서 바람, 바람에 따라서 움직여. 이게 갈대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바람 불든 저쪽에서 바람 불든 굳건하게 서 있는 자, 예수님 신앙에 있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자, 예수님 신앙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저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절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이 메시아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자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을 준비하러 온 소리다. 그분만이 빛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데 오시자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정확하게 예수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원래 안드레도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신앙, 이게 세례 요한의 신앙이었고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 확고부동하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확실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보다 더 귀한 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림하실 때 칭찬, 영광, 존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실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큰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8절, 9절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베드로 당시도 예수님은 이미 승천해서 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지금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눈으로 본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예수님을 내가 영광스럽게 여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구원을 받고 이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는 예수님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자, 이런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고 그를 천국에서 큰 자로 세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 너 하나님 봤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우리의 죄를 용서하느냐? 속지 말라. 천국 지옥 없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천국 지옥 가봤냐?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뭐 살면 너 영생을 얻고 그런 거 다 거짓말이다. 그 예수님의 재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무슨 마른 하늘에 예수님이 오시냐?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대체나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천국 지옥 내가 가본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이 있어 없어 이런 것들 막 흔들리는 자는 이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언젠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이게 흔들리지 않는 갈대, 즉 하나님 앞에 큰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예수님 신앙을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흔들고 뗐을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고백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자가 예수님 말씀하신 큰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큰 자, 둘째,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하십니다. 25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지금 사람들이 이 광야에 세례 요한을 보러 갔을 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간 게 아니다. 세례 요한은 절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왕궁에 나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자, 둘째, 예수님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자가 큰 자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자. 부드러운 옷은 여러 가지 외모, 삶을 대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도 부드러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 안 입었습니다. 못 입은 게 아니라 안 입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옷은 이 약대 털옷 대충대충 해가지고 허리띠로 묶은 야인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는 머리도 길었을 거고 수염도 났을 거고 그리고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 그리고 돌에 있는 그 꿀 조금 먹는 거. 세례요한은 틀림없이 그는 뚱뚱하지 않았어요. 그는 막 넙대대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메뚜기 먹고 무슨 살찝니까? 여러분 메뚜기 먹고 무슨 배가 나옵니까? 아마 틀림없이 세례요한은 그저 겨우 연명할 정도로 이렇게 했던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살았어요. 집이 없었어요. 광야에 그냥 움막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살고 사람들이 오면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았던 사람. 근데 세례요한이 여러분 결혼도 안 했고 재산도 없고 먹는 모습도 참 형편없었는데 능력이 없어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충분히

얼마든지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 세리, 군병들 누구든지 와서 그 앞에 엎드렸고 그의 말에 다 순종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잘 살려면 얼마든지 잘 살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사가랴의 아들, 엘리사벳의 아들, 즉 아론의 정통적인 제사장 가문의 우리 세례요한

세례 요한이었고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목베어서 죽었습니다. 젊은 날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취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불효를 참지 못하고 헤롯을 향하여서 팍 책망합니다. 당신이 어찌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느냐.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가 아주 악한 여인이에요. 그것을 보고 이 헤롯을 감옥에 가둬,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도 이 세례 요한을 헤롯이 쉽게 죽이지 못하는 것은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헤로디아 때문에 마지못해 지금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저게 헤롯의 아내입니다,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20절, 헤롯이 요한의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보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죽일 만한 죄가 없는 사람이요. 근데 아내는 그를 죽이려고 해. 그래서 감옥에 가둬놓기는 했어. 근데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 내 속에 죄악이 찔리는데도 그 말을 들으면 맞는 말이야.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때 만약에 세례 요한이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살짝 자기 의를 굽히거나 아니면 상황적으로 말을 하거나 상황적으로 행동을 하면 세례 요한, 이 헤롯의 이런 이 비위 아래서 세례 요한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던 사람, 얼마든지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책망하고 바른 말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 순교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 이것을 예수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러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화려한 인생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결국에는 그 홀로 때로는 정말 고통스럽게 어렵게 살다가 순교하십니다. 이걸 가리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권리를 다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큰 자가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과 때로는 바나바 동료들입니다.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죠. 형제들과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사도 바울은요, 먹고 마시고 또한 아내 결혼해서 자녀들 낳고 그리고 또 평안하게 목회하면서 큰 교회 이루고 대우받으면서 그렇게 고통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전도자로 선교사로 다니면서 수많은 매맞고 헐벗고 줄이고 굶주리고 막 버림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고비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뭐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 다 쓰지 않는 게 상이다.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화려한 생활, 평안한 생활, 부요한 생활을 제치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전도자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자는 화려한 옷 입은 자 아니에요.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어렵게 고통스럽게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길, 어려운 길을 걷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원래 나는 욕심이 없어서 권리 포기하거나 너그러워서 양보심이 있어서 권리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내가 벌어서 내가 집 사고, 내가 먹고, 내가 옷 사서 입고,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거 누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때로는 여러분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비록 재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나를 위해서 다 쓰는 것이 신앙 양심상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집 살고 싶어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 권리를 양보하고, 내가 부유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부유함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가난해질 수 있는 게, 이게 권리를 포기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려면 내 안에 있는 신앙 양심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서 마치 가난한 사람처럼 사는 거죠.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도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자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큰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화려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그 화려함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자, 첫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어야 된다. 예수님 신앙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낙타 털옷 입고 메뚜기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자기 권리를 복음 때문에 쓰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은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자, 셋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리라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를 가리켜 예수님은 큰 자라고 하십니다. 7절,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조금 해석을 하면 기록된 바는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할 때 씁니다. 말라기 3장 1절의 내용입니다. 말라기 선자로 끝나고 이제 구약의 선자가 끝납니다. 그때 말라기 선자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자가 있을 것이다, 한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27절, 보라, 내가 하나님이 내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에, 예수님 앞에 보내노니 그가, 세례 요한이 내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 길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이며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라,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다 하고 예수님을 광야에서 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를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자, 셋째,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 예수님을 전하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자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왔어요. 메시아처럼 보이잖아요. 막 낙타 털옷 입고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막 외치고 막 해칠한 무덤 막 독사의 새끼들 하니까 그분이 다 메시아인 줄 알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

부탁했고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다. 나는 철이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이 바로 메시아이다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일제히 예수님께로 돌이킨 자가 누구냐?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었고 그 세례요한을 예수님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자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 예수님을 전도하는 자, 이 자가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입니다. 신약에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원래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철학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자랑거리로 여겼던 사람이, 충분한 그런 지식과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전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다른 당시 수사학, 철학 이걸 가리켜요. 인문학, 철학적인 말로 하지 않았다. 이거 못해서가 안 게 아니라 그걸 안 하는 거예요.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이 내 입에서 나오는 철학이 나올까 봐, 내 입에서 나오는 인문학과 수사학이 나올까 봐 그걸 철저하게 경계하고 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뭐가 두려울 사람입니까? 목숨 건 사람이. 근데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지식이 나올까 봐, 내 안에 있는 철학이 나올까 봐, 내 안에 있는 세상 학문이 나올까 봐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그리고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설득력 있는 지혜를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리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하노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철학을 전했더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바탕은 철학이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전했더라면 그 세상 지식 앞에 성도들의 신앙이 서지면 그 신앙은 무너져요. 그래서 이런 걸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이것만 전하기로 바울은 작정하고 작정합니다. 저는 바울과 같은 학문에 저는 눈금만큼도 없습니다. 사실 뭐 발바닥 때만큼도 모릅니다. 세상적인 것들, 뭐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을 저는 잘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근데도 말씀 전하다가 허리라도 세상적으로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것을 이 강단에서 전할까 봐 저는 벌벌벌벌 떱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전하면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세상적인 지식이 되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무너질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강대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고 환난과 대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작정하고 저 또한 그런 부분은 바울과 더불어서 그런 심정으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자가 진정한 큰 자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자를 큰 자라고 하셨을까? 세례 요한이 세상적인 기준에는 실패자고 나부자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자가 진정한 큰 자이듯이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결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화려한 옷 입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박하게,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검소하게 살고 남은 것을 주님 기뻐

0: 하시는 대로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선포하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준비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진정 우리를 큰 자라고 해 주실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6국에 2004번 송정중앙교회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회창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동노회, 전남노회, 광주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제33회 세계노회연합 교회학교 교사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교회학교를 리셋하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부흥회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에 광주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소망교회에서 진행되고 강사는 교회학교를 리셋하라의 저자이자 구리목양교회 협동목사인 유승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1004번, 062-57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유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유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국에 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광주노회에서는 동광주노회 주일학교 교역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광주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광주두암중앙교회입니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9월 8일 화요일까지 010-9377-2800번 010-9377-28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지역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아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동산 서유지입니다. 드디어 9월이 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졌냐 하시겠지만 그래도 9월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지지 않으세요? 어른들이 예전에 그러셨는데요. 봄에는 비 오고 나면 더워지고 비 오고 나면 더워지고 이제 여름 끝으로 갈수록 비 오고 나면 시원해지고 비 오고 나면 시원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시원해질 일만 남았죠. 우리가 더위, 비, 기후 위기 또 약한 이웃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여름을 보내왔는데요. 이래서 신앙은 그냥 계절을 단순한 자연 변화다라고 보지 않는 게 아닐까요? 계절 속에서 고단한 사람도 바라보고 약한 이웃과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마음도 더 배울 수 있으니까요. 9월은 다시 시작하는 달입니다. 가정, 학교, 교회, 직장, 새 리듬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와 회복, 그리고 다시 사랑할 힘을 구하면서 주일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서로 남의 짐을 져주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십시오.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잘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자기

꾸준히 선을 행하면 때가 되어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권하십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식구, 교회, 예, 교회 이웃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름을 지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은혜를 주십니다. 지난 계절이 힘겨웠던 분들에게는 회복을, 지쳤던 분들에겐 새 힘을, 여름 사역을 잘 감당해내신 교사분들에게는 위로를, 새학기를 시작한 자녀들에게는 담대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약자와 친구 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겠죠. 더위 속에서 힘든 사람을 기억하고, 비 오는 날 외로운 사람을 살피고, 다음 세대를 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 죄책감, 연약함을 주님 안에서 덜어내는 일, 그게 우리가 또 올가을에 해볼 신앙의 자리로 가는 일 아닐까 싶습니다. 9월 첫 주,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주님이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9월 6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오다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주일 오전 교회 가는 길을 함께하게 된 오다인입니다.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하며 앞으로 은혜 가득한 찬양곡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교회 가는 길 꼭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하며 첫 찬양 보내드립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네, 이어 들으신 곡은 박신아 콰이어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그리고 김정석의 음성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극동방송 교회 가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네, 1214님, 새로운 목소리네요. 교회 가는 길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해주셨고요. 또 0606님, 축복합니다 해주셨어요. 교회 가는 길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조수아의 음성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그리고 이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목소리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올려드릴게요.

네,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최유정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 가는 길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은요, 합심 올려드릴게요.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오다인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양림동 찬송가 순례길. 그 길에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만납니다. 주식회사 처음 사랑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주일 예배. 라디오 주일 예배.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정 4동에 위치한 광주 월광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말씀에는 김요환 목사님이십니다.
1: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백성이 이 한자리에 모이어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예배가 익숙함과 형식에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은혜의 자리 이곳에 우리를 부르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을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선명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이 귀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심년 깊은 곳에 뿌리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보다 염려를 붙들고 살았던 모습,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던 모습, 순종보다 계산을 먼저 하였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 모든 곳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역사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써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꿈꾸는 월광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월광교회 창립 50주년의 희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50년 동안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100년을 바라보며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새로운 50년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월광교회가 지향하는 6대 가치를 온전히 이루기 원합니다. 예배와 양육, 선교와 섬김, 그리고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개강하는 대순장 학교, 청소년 1대1 양육, 아이맘스쿨 등 모든 훈련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 성

성도와 다음 세대가 말씀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하는 제27회 해외 의료 임용 선교 현장에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섬기는 모든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현지 영혼들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부서와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축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권위가 아닌 오직 언약책의 말씀대로 계획을 이루었던 요시아 왕처럼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며 말씀 중심의 참된 신앙으로 하루를 또 하루의 하루를 와여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향기로운 예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주제 성구는 열왕기하 2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열왕기하 23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03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모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힘찬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로 하나님을 더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우리들은 제일 먼저 핸드폰을 꺼냅니다. 핸드폰에서 내가 궁금한 것들을 검색을 하죠. 길을 찾을 때에도 맛집을 찾을 때에도 검색을 합니다. 심지어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가장 맛있는 요리를 해줘 하면은 레시피가 몇 초 만에 딱 나오죠. 정말 편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보를 쉽게 얻는 것과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지요. 제 핸드폰에만 해도요, 여러분, 수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인터넷을 보면서 정말 유익하다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떻게 하죠? 캡처를 합니다. 그리고 저장합니다. 나중에 꼭 써먹어야지. 또 인터넷을 돌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캡처를 합니다. 이건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힘드니까 또 나와 함께 카톡방을 이루고 있는 분들에게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진짜 내게 될까요? 아니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너무 쉽게 만날 수 있죠. 저만 해도요, 여러분, 성경책을 10권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도 성경이 있고요.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읽고 들을 수 있게 된 오늘날의 시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수많은 성경책이 주변에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삶과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 걸까? 그래서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개혁을 주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정신이,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말씀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내 손에 있느냐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가 붙들었던 기준은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다 함께 외쳐볼까요?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가를 넘어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이 갈등하는 자리에서 다시금 말씀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한마디의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섰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 앞에서 먼저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말씀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는 오랫동안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요. 우상 숭배가 온 나라에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했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발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시아는 그 말씀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뭐를 찢었을까요?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더니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진정한 내가 보입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는지, 욕심이 있는지, 미움이 있는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알게 되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있는지, 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고 있는지도 말씀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은 나인데 이상하게 적용은 나에게 시키지 않고 누구에게 시킬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킵니다. 아,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아, 이 설교는 내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말씀은 내 귀로 들어와서 적용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요시아는요, 말씀을 보았고 들었고 그때에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않았고요, 누구에게? 자신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먼저 자신의 옷을 찢었지요.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십시오. 내가 보지 못하는 죄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요,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 또한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변화와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깨달았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기록된 대로 살아내야 되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서 너무 쉽게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멘이라.

힘차게 외칩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또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어제와 똑같은 나의 모습이 있지요. 말씀은 은혜롭게 들었는데 내 말투도 그대로이고 내 성질도 그대로이고 내 고집도 그대로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삶은 그대로인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은 귀에 들어왔지만 우리의 손과 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아는 달랐습니다. 요시아에게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고, 마음이 움직이자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21절을 보면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한 것으로 끝내지 않았고요. 말씀을 들은 후 행동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되 철저히 지켰습니다.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향으로 나라를 돌이켰습니다. 말씀이 요시아의 귀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의 손과 발을 온 나라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미 들은 말씀 앞에서 한 걸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설교를 듣고 좋은 말씀이다, 은혜롭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감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넘어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감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탄을 넘어 순종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앞에서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때문에 멈춰야 할 것이 있고요. 말씀 때문에 시작해야 될 것이 있고요. 말씀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꼭 발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은요,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들었는데 내 마음은 용서하기 싫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알지만 상대방에게 내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정직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정직하면 내가 손해를 볼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죠. 내 상황에 말씀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말씀에 맞출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그 선택의 순간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말씀을 많이 읽고 알고 있다, 고로 믿음이 좋다, 아닙니다. 예배를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는 다 드렸다, 그것 가지고 예배가 믿음이 좋다, 크다? 아닙니다. 바로 그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이미 얻은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완벽한 삶을, 완벽한 믿음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가 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10년 전쯤, 2017년에 제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바로 사해 바다였어요. 그곳에서 진흙을 온몸에 바르기도 했고요.
또 가만히 있으면

수영을 못해도 몸이 붕 뜨더라고요. 그런데 궁금증이 한 가지 들었습니다. 왜 이곳이 사해 죽은 바다일까? 주변을 살펴봤더니요. 요단강의 물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해수면보다 그것이 낮기 때문에 들어오죠. 그런데 들어온 물이 나가는 출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은 증발하고 염분이 쌓여 생물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사해, 죽은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사해와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결국은 생명력을 잃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에서 끝나면 말씀은 내 안에 지식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삶으로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마음에 저장해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흘려보낼 때에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을요, 예배당 안에만 두고 가지 마십시오. 가정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일터로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삶으로 대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삶으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관계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성도가 아니라 삶으로 흘러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월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개혁은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누가 봐도요, 완벽, 완전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했죠. 우상의 제단을 헐었지요. 아세라 목상을 찍었지요. 잘못된 예배를 바로잡고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25절은 요시야를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더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진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갖게 됩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철저하게 개혁했는데 왜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인가? 성경은 그 이유를 므낫세 왕때 쌓인 죄악과 이미 선포된 심판이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요시야의 개혁이 잘못되었다라는 뜻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개혁만으로 유다가 그동안 쌓아온 죄와 허물을요,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요시야는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는 없앨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요시야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지만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시야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시야보다 더 크고 완전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시야가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렸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요시야가 예배를 회복했다면 예수님은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지요. 내 결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넘어져도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같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며 자신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완벽한 의지력도 더 강한 결심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금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나라의 겉모습을 바꾸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단이 이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나를 바꾸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나를 바꾸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월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길을 잃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말씀을 알면서도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신 곳이 아닌 정반대의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단 한 번도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었을 때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면 내비게이션이 말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문구가 얼마나 반갑던지요.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제가 가려고 하던 곳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목적지가 사라지는 것 아니지요. 길을 잘못 들었다고 목적지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다시 길을 찾으면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말씀의 길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다시 경로를 재탐색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내 생각에서 말씀으로,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감정에서 믿음으로 방향을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길을 잃을 때에도 다시 돌아오도록 말씀으로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요? 혹시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면 오늘 다시 한번 경로를 재탐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신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할렐루야!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알면서도 정작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삶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이 위로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월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세우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날 때에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붙들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라디오 주일 예배.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정사동에 위치한 광주 월광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광주 월광교회는 김요한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시고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52-0400 375국에 400번 광주 월광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순서를 믿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지내셨는지요? 즐거운 일이 많지 않았고 감사할 일을 찾기가 힘들었을지도 모르지만요.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모든 일들 가운데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일들, 찬송할 일들이 너무 많죠. 시작하며 읽어드렸던 시편 104편에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주의 영을 보내어 창조하신 이 세상과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크필드리츠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참 아름다워라 강찬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라우다테 도미눔, 소프라노 백이남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마뉴의 주제, 조지 비브리시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 황지영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좋은 것으로 만족해야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귀하신 이름,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이름 예수. 주 사랑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이름. 생각만 해도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을 노래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한 은혜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나무의 내 찬양, 그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소프라노 고선혜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원했던 찬양이었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임승종의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봅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매일매일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인자와 긍휼이 가득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믿을 때 성령의 역사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올바르게 알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전생에는 성령과 함께하는 생이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세상에 오셨고 성장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어깨 위에 임하시고 성령께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를 정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성령과 함께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도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절대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성령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성령을 다른 보혜사로 소개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처음 보혜사고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보혜사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우리를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며 굶주린 자를 먹이시며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선생님으로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오늘날 우리의 선생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을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증인이십니다. 자신에 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만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님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다락방에 모여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였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침례받은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초대교회가 성도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고 이제 차츰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자 예루살렘에서 심한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스데반도 순교하게 되고 사도들이 공회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채찍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고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방 땅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0: 이마크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게 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전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더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못 가게 막고 오히려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즉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차츰 세워지고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에 이르러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세우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는 절대로 떼어낼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축복하시는 시간과 장소, 사람과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곳에 가 있으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게 되면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과 나타나시면은 단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단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단계에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충만하게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께서 아무런 방해 없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이제 성령이 나타나시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능력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등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나를 좀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한 사역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 나의 영적 자랑이 아니라 유익을 위함인 것인데 공동의 유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연사는 나의 유익을 포함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열매 맺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 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 374국에 1790번 순복음 영락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낯선 환경과 외로움 속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손길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또한 자유를 찾아온 이들이 이제는 직접 마이크 앞에 서서 북녘의 고향 친지들에게 복음과 소망을 전하는 목소리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사랑으로 섬겨온 보이지 않는 손길들과 이제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전파를 통해 고향 땅에 사랑을 전하는 탈북민 방송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봅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탈북해 한국으로 오는 북한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도 1996년부터 시작돼 식량난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300만 명이 아사했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유엔에서는 33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을 찾아 국경을 넘었고 탈북민들은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민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원은 전에 비해 많이 축소됐습니다. 게다가 남한에 와서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재입북을 시도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극동방송 여성운영위원회는 1995년 3월 10일 모임을 갖고 귀순자, 당시에는 귀순자

특별히 이 바자회에서는 2,200만 원의 수익금이 있었으며 기독 실업인회를 비롯해 여러 기업체에서도 협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95년 11월 18일에는 귀순자 초청의 밤이 여성운영위원회 주최로 공개홀에서 열렸는데 이 모임에는 40여 명의 남한 이주자, 탈북민들이 참석해 장기자랑과 퀴즈, 에칸토 중창단의 공연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한 운동은 탈북민들을 체플에 초청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남한 정착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 밥솥, 가스레인지, 성경, 라디오, 옷, 이불 등 성경 신앙 서적을 전달한 다음 조찬을 같이 하며 교제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1995년 5월 18일에 이 일을 시작한 이후 1996년 11월 13일까지 16차례에 걸쳐 85명에게 생활 필수품을 전달했으며 한 교회 한 귀순자 돕기 운동도 전개했습니다. 이후 영락교회와 한국복음주의협의회에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북방선교를 위한 방송을 하다 보니 북한의 고향을 두고 해방 이전이나 6.25 전쟁을 전후로 떠나온 이른바 실향민이나 이후 귀순이나 탈북을 통해 한국에 온 많은 사람들이 출연하면서 북한에서 신앙생활할 때의 소식이나 고향 소식, 이에 대한 그리움들을 전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반공적인 측면에서 체제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북한으로 송출되는 새벽 시간대 복음의 메아리나 남과 북이 하나 되어 같은 프로그램에서 탈북민들이 코너에 출연해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탈북민 주모 씨가 2009년 가을 개편부터 월요일부터 주일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두고 온 고향을 그리며를 진행하고 두고 온 고향을 그리며 폐지와 함께 2013년 봄 개편부터 복음의 메아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역시 탈북민인 김모 씨가 2011년 봄 개편부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를 AM 1188kHz만을 통해 방송했습니다. 바야흐로 북한 청취자들 대상으로 탈북민들이 직접 진행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최근 탈북민 3만 4천여 명 시대를 맞아 방송 부문에 있어서도 작가나 리포터 등 참여 분야가 더 늘어나고 있으며 극동방송도 극동아카데미를 통해 남북한 청년 대학생들을 선발해 교육하고 그들 중 탈북민 출신의 학생을 직원으로 채용해 복음의 일선에서 사역하며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쓸쓸해하던 이웃에게 전해진 작은 생필품 상자와 따뜻한 이불은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해준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이들이 다시 전파를 타고 북녘의 고향을 향해 외친 기쁜 소식은 또 다른 이들의 마음에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방송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건네는 작은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곧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지은구입니다. 9월의 첫 주 예배를 설레는 심령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란한 세상 살면서 한결같은 믿음을 끝날까지 지켜내길 도와주옵소서 간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이 생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때로 버겁게 여겨지더라도 그 면류관이 있기에 우리 다름질이 결단코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반석 같은 믿음, 이것만이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피아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주님의 말씀입니다. 피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겠고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일랑 무엇보다 먼저 내버려야 하겠습니다. 지선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결같이 미소가 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사연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6778님 사연이에요. 심준구 목사님, 참 감사해요. 저는 50살이에요. 49년 동안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번 연도에 백혈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장애, 어려움, 천국 소망이 한층 더욱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더 힘이 생깁니다. 네, 6778님, 제가 이 사연 보면서 지금도 그러네요. 아, 너무나 코끝이 찡한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이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시인 되도록 이제 인생 사시면서 건강하게 살았어요. 장애나 아픔, 큰 병은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신 거예요. 네, 그런데 올해 백혈병이 생겼어요. 무서운 병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반응해요? 그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막 분노합니다. 그러다가 체념해요. 그런데 그런 그 일반적인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사연도 세상에 심정 목사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지금 그 병명을 들은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의 어려움, 천국 소망이

한층 더욱더 마음에 와닿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 마음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병에서도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 덕분에 더욱더 힘이 생긴다고 해주셨는데 6778님 이 사연을 듣고요 정말 많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으실 것 같아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치유될 줄로 믿고요. 그리고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바다의 찬양 함께 듣죠. 하늘 소망.

네, 이번 사연은요 9228님 주신 사연이에요. 아멘. 목사님 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멘. 나의 작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아멘. 네, 9228님. 네, 제 기억으로 그동안 우리 함께 나눈 사연 중에 네, 아멘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네, 사연이었어요. 네, 아멘이 뭘까요? 네, 진실하다. 네, 그렇습니다. 하는 내용이죠.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도와주시죠. 귀신을 내쫓고 쓰러져 있는 아이를 손잡아 일으키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는 이런 거죠. 지금 9228님, 나의 작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네, 이렇게 구하고 있잖아요. 아이를 손잡아 일으키신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의 그 믿음 없음을 도와주신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이 사연을 보면서 주님의 그 손길이 더욱더 깊이 느껴왔어요.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해가 제법 짧아졌어요. 사뭇 종종 걸음치며 먹을거리를 찾아 헤매던 비둘기들도 보금자리를 찾아들고 메세도 참새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직은 더운 공기가 남아있지만 머자나 찬바람이 불어오겠죠. 2026년도 어느새 절반에서 두 달이 더 넘어가고 있네요. 아이자야 61 앨범 중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9월이 되면서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더워서 미뤄왔던 산책도 이제 좀 해볼까 싶은데요. 그런데 최근 부산에서 살모사로 추정되는 뱀이 나타났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마다 뱀 출몰 주의 안내판까지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아 싶었는데 오히려 이 가을철이 되면 동면을 앞

앞둔 뱀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야외 활동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득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데 모든 일이 평안하고 이제 좀 괜찮다 싶을 때 오히려 마음의 경계가 느슨해지기 쉽죠.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편안할 때도 깨어있는 믿음, 잘 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마음, 이렇게 우리 마음에도 작은 주의 표지판 하나 세워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 첫 곡으로 플리버 미니스트리 앨범 중에 있는 오늘을 감사하는 이유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는 어려울 때보다 모든 것이 괜찮을 때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네, 아프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건강할 때는 그 감사함을 잊고 또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일이 또 잘 풀리기 시작하면 기도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위기의 순간에도 또 평범하고 평안한 아무 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손영진의 하나님의 사랑은, 지선의 너 시험을 당해, 피아워십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요즘은 특별히 힘든 일도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 시간이 줄면서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에겐 없었을까요? 하지만 이 말씀은 넘어질까봐 늘 두려움 속에 살라는 경고라기보다 내 힘만 믿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붙들라는 초대의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서 있는 힘도 오늘을 살아가는 힘도 결국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런 마음이라면 평안한 날에도 주님과 가까이 걸을 수 있을 겁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은 조수아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조준모의 그의 생각, 소망의 바다에 나는 주의 친구였습니다.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왠지 또 늘 긴장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물론 신앙에서 우리가 늘 깨어있고 긴장도 해야겠지만 매 순간 불안에 떨면서 살라 뭐 이런 뜻은 아니겠죠.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느새 뒤로 밀려나 있진 않은지 살펴보는 것, 그것에 더 가까운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자주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토비가 부르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김현진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클래식 콰이어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찬송가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주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유요한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잘하는 거라곤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어중이 떠중이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었어요. 목숨을 위해 두 번이나 양심을 팔고 거짓말을 되풀이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까요?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떠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한 나라를 세우려고 토한 거짓과 약함을 용서

인정하고 그의 선한 심령을 보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아시고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무엔의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찬양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아마도 부메랑에 대해 보거나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원래 부메랑은 호주의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사냥 도구였으나 지금은 인기 있는 기념품과 장난감이 되었다. 알파벳 L 모양의 가벼운 나무 조각을 숙련된 전문가가 던지면 회전하면서 날아가다가 원래 자리로 되돌아온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몫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해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바꾸셔서 힘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를 해하려 했던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어느 누구도 고통과 실망과 배신을 경험하기를 바라지 않지만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파멸시키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위로를 얻는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집어던지든 간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용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신다. 인생이 우리에게 속임수를 던질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 삶의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으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아카펠라 힘스의 Breathe on me on breath of God.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박신화 콰이어의 찬송 들으시고요. 오화평님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피아노 연주 찬송, 내주님 입으신 그 옷은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찬송 연유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던진 말과 행동이 언젠가는 다시 되돌아온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참 무섭지만 진실된 말이기도 한데요. 부메랑의 효과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의 선한 말과 행동도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작은 배려, 진심으로 도왔던 마음들은 언젠가는 따뜻함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겠죠. 어떤 부메랑을 던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메랑을 던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향기로운 찬송 끝곡으로 에브리 투 메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동노회 전남노회 광주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제33회 세계노회연합 교회학교 교사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교회학교를 리셋하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부흥회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에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에서 진행되고, 강사는 교회학교를 리셋하라의 저자이자 구리목양교회 협동목사인 유승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1004번, 062-57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유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유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광주노회에서는 동광주노회 주일학교 교역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광주 두암중앙교회입니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9월 8일 화요일까지 010-9377-2800번 010-9377-28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지역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오후 이 시간은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1: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졌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0: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저희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남권 전도대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이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도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2: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3: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더 이상 옛 창조의 한계를 따라 살지 않고 새 창조의 존재,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생명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닫힌 에덴의 문을 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이미 시작된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서 증거하고 드러내며 복음의 향기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이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눈물과 사랑, 그 간절함을 회복하고 나의 죄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4: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 전도 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로 달려갔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정말 멋져요. 친구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는 친구가 있나요? 전도사님이 전 세계의 인구 통계를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숫자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찬양 한 곡 듣고 알려주도록 할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난 믿어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GR이니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난 믿어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이 세상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잘 들어보세요. 83억 1285만 1550 아니 62 아니 75 이런 친구들 숫자가 계속 바뀌네요. 그래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죽기도 해요. 그래서 인구 숫자는 매일매일 매시간마다 계속 달라지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랍니다. 처음 들었던 난 믿어요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을 다른 친구들도 믿을 수 있도록 꼭 전해주기로 해요. 우리 두 번째 찬양, 키즈벤처의 예수께로 가면 함께 듣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한 모습은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겸손한 어린이가 되도록 힘써 보았나요? 겸손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을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암송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첸트로 불러볼까요?
1: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2: 야고보서 4장 6절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2: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1: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2: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1: 주신다 하였느니라
2: 주신다 하였느니라
1: 다시 한 번 더
2: 야고보서 4장 6절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0: 아멘 친구들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 챈트를 잘 들어보세요
2: 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3: 히브리서 12장 28절
2: 경건함과
3: 두려움으로
2: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3: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 다시 한 번 더
3: 히브리서 12장 28절
2: 경건함과
3: 두려움으로
2: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0: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이에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이지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왕이 우리를 가장 가까운 친구로 또는 사랑하는 존재로 불러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생각만으로도 정말 멋지고 설레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훌륭한 왕이 우리를 자신의 왕궁으로 초대해서 크고 멋진 잔치를 열어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왕 앞에 서겠나요?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 멋진 잔치를 베풀어 주신 왕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경건함과 두려움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경건함이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이 매우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멋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소중하고 위대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경건함이지요. 두려움이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조심스럽고 진지한 마음이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교회에서 무엇인가 특별하고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는

0: 것을 말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는 것,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사랑을 보이는 것,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모습이지요. 어때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나요?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교만과 겸손의 모습처럼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돕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경건한 모습,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어린이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어린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챈트로 암송해 볼까요?
1: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2: 히브리서 12장 28절
1: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2: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1: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1: 다시 한 번 더
2: 히브리서 12장 28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0: 아멘.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선택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눈에 그려져서 전도사님은 정말 설렌답니다. 친구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 안에서 힘내기로 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센트로 불러볼까요?
1: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2: 히브리서 12장 28절
1: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2: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1: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1: 다시 한 번 더
2: 히브리서 12장 28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0: 마법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지난 시간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뉴기니 섬에서 태어난 아기는 올리오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올리오파가 사는 마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악령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올리오파가 아팠을 때 부모님은 집에 무당을 데려왔고 무당은 돼지의 피와 잎사귀를 섞어서 올리오파에게 침을 놓았었지요. 과연 올리오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당의 치료법은 성공적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무당은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여 올리오파가 낫기를 기다렸지만
1: 아빠, 너무 아파요.
0: 올리오파는 더 아파할 뿐이었어요. 무당은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엾은 올리오파, 얼마나 아팠을까요? 올리오파는 정말 여러 날 아팠고 아빠, 엄마는 정성스럽게 올리오파를 돌봐주셨어요. 다행히도 얼마 후 올리오파는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무당이 놓은 침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직 올리오파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올리오파를 돌보셨고 올리오파가 나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올리오파는 뉴기니 섬의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야생동물이나 새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도 동물을 좋아하나요? 여러분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동물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을 아끼고 잘 돌봐야 해요. 그런데 뉴기니 섬에 사는 어린이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2: 야! 잡아! 잡아! 옳지, 잡았다. 이 녀석, 내가 너보다 더 빠르다고.
1: 야, 얼른 발을 묶어. 그리고 서로 싸움을 시켜보자. 이런, 아이들은 동물을 사로잡아 줄로 발을 묶고는 서로 싸움을 시켜 죽게 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즐겼어요. 하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올리오파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리오파는 말했어요.
3: 얘들아, 그만둬!
0: 올리오파가 친구들에게 소리치자 그 친구들은 올리오파를 비웃었어요.
2: 야, 올리오파 뭐야? 너 무서워서 그러는 거지. 에이, 올리오파 넌 겁쟁이구나.
0: 친구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올리오파는 생각했어요. 틀림없이 어떤 선한 영이 아름다운 새와 동물,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을 거야. 그런데 어떤 선한 영이 나를 만들었을까? 올리오파는 또 생각했어요.
3: 만일 무당이 악한 용에게 말해서 자기가 악한 일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 나는 선한 용에게 말해서 나를 도와 좋은 일을 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0: 어느 날 아침 일찍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올리오파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 나는 악한 영이 있고 무당은 그 악한 영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악령은 사람들을 해쳐요.

0: 병들게 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며 발을 못쓰게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나는 선한 영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선한 영이 우리 동네 주위에 있는 아름다운 산과 나무들을 만들었고 이 강물도 만드셨음을 믿어요. 아마 나도 만드셨겠지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한 영이시여, 제발 저에게 당신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1: 우리는 지아린이 친구들, 올리오파가 찾고 있는 그 선한 영이 누구인지 친구들은 알고 있지요. 맞아요. 바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0: 하지만 올리오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이 올리오파 옆에 있었다면 바로 즉시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지요. 친구들, 올리오파는 선한 영에 대해 말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3년 동안이나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올리오파가 찾고 있는 그 선한 영에 대해 말해줄 사람이 나타나게 될까요? 올리오파는 선한 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듣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어린이 찬양팀의 리듬의 세대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암송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아바 프레이즈의 너는 축복의 씨앗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Isaiah 49 verse 15.
1: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Amen.
0: Can a mother forget the baby at her breast and have no compassion on the child she has born? Though she may forget, I will not forget you. Isaiah 49:15. Amen.
1: 해피 Lord's Day, everyone.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Happy Lord's Day.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요. How was your service, everyone? 예배 잘 들으셨어요?
0: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1: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니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0: I am very happy and glad that you are back, everyone. Have you ever wondered, does God still remember me?
1: 혹시 우리

0: 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Sometimes when prayers seem unanswered or difficult seasons continue, we may feel forgotten, right?
1: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요. 또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될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잊힌 것처럼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0: But today, God speaks directly to that fear through Isaiah 49:15.
1: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49장 15절을 통해 그 마음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0: Can a mother forget the baby at her breast and have no compassion on the child she has born? Though she may forget, I will not forget you.
1: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0: What a beautiful promise. I will not forget you.
1: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를 알고 계시고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 네, 그 안에서 우리 함께 praise 시작할게요. Here we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Isaiah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These words were spoken to God's people during a season when they felt abandoned and forgotten. 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버림받고 잊힌 것처럼 느끼던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Just before this verse, 바로 이 앞절에서 시온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탄식합니다. God answers their pain with a tender picture of a mother holding her child.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에

어린아이를 품은 품에 안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대답하십니다. 어머니조차 혹시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will not forget you.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I will not forget you.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우리가 잊혔다는 뜻도 아니에요. Even when we cannot see his hand, we can still trust his heart.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We are never forgotten by the God who calls us his own. 우리는 우리를 자신의 백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께 결코 잊힌 존재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자고요. 아멘.

Amen. Let these words remain in our hearts. I will not forget you.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There may be moments when we feel unseen, unheard, or alone, but our feelings do not change God's faithfulness.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며 또 홀로 남겨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God remembers every prayer.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고요. Every tear, 또 눈물도요. And every step of our journey.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모든 발걸음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요. So whether, whatever we may face today, may we walk with this quiet confidence. We are remembered. We are held. We are deeply loved by God. 우리가 어떤 일을 마주하고 있던지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된 존재고요. 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며 또 주님께 깊이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라고 묻게 될 때 다시 한번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I will not forget you. Thank you for sharing this time with me today, everyone. And let us not forget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정말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도 잊지 말자고요. I'll be back next week, everyone. And have a wonderful week. Jeannie Yu였습니다. Bye, everyone.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참 작고 초라하지만 이 작은 마음에 이 나라와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 소리는 작지만 이 나라를 위한 간구가 주님 안에 모이고 모여서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목해 보시는 기도의 일꾼 일꾼들이 이 위드힘 예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백주석 목사님께서 다니엘 5장 22절에서 28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저울.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저울. 사람들이 사용하는 저울이 있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는 저울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저울의 기준은 그가 어떤 권력을 가졌느냐, 그가 재물은 얼마나 많으냐, 그가 공부는 얼마나 했느냐, 그의 사회적 지위는 어느 정도냐, 그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느냐,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무게 중심이 그 안에 깊이 내려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다니엘 5장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이 다니엘 5장은 당시의 패권국과 바벨론 제국이 이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을 끝으로 망하는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망했을까? 왜 그가 권력에서 쫓겨나 했고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무소불위에 어떤 칼을 쥐고 있으면 내 세상이다. 내 권력은 장구할 것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영원하기를 바란다. 이 권력 맛을 보니까 이거 이제 놓고 싶지 않다 해서 내란도 일으키는 거고, 또 뭔가 전쟁도 치루어서 그 나라를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욕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전에 애굽도 그랬고요. 또 아수르도 그랬고요. 바벨론 제국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을 망하게 했던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 헬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이 패권 국가라고 하는데 저것도 제가 보기에는 불안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 이게. 기준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망하냐. 그들이 권력이 없어서, 군대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망한 게 아닙니다. 기술이나 지식, 어떤 뭔가가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슨 내용이 납니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욕보이고 교만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짐승의 영을 집어넣어서 바벨론 제국이 그를 버리도록 만들었어요. 정신적으로 피폐된 거죠. 짐승처럼 푸르르도

먹습니다. 왕이 뭐 그래요? 사람 짐승형이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근데 그 회개하는 그 흐름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있어요. 이 다니엘이라는 이 젊은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회개하면서 그가 다시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죠. 이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지금 날아가요. 얼마나 유태로운 지경에 있었느냐면 이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성 외곽을 다 포위를 했어요. 이미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이 난공불락의 이 성이 두 겹으로 돼 있고 또 수로로 이렇게 돼 있어서 물이 흐르니까 적들이 도저히 그거를 넘어서 두 개의 성벽을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니들이 만나 그래봤자 니들은 안 돼. 우린 군사적으로도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벽은 너무너무 튼튼해. 니들이 어떻게 이 수로를 건너서 들어오겠어? 그리고 그날 밤에 귀족들과 이름 높은 사람들이 1,000명을 모아서 이 왕이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잔치를 보면 이 잔치에서 술이 그 영을 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술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드리는 제사 용구 금그릇에다가 술을 퍼넣어서 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저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저 인간들 봐라. 우리 노예 아니냐. 저들이 믿는 신은 저들을 구원할 수 없는 신인데 봐라,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은 이 성전에 있는 금기구에다가 금그릇에다가 우리가 술을 퍼마시고 우리가 놀아도 그 신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석회 벽으로 되어 있는 것에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큰 손이 나타나서 왕이 이것을 보고 까무라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왕이 거기서 막 아주 낯이 구릿빛이 되고요. 고관절이 삐그덕거리고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기 시작해요. 갑자기 성이 나타나서 글을 써놔요. 근데 그 글이 뭔지도 모르겠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다니엘이 그걸 보고, 왜냐하면 바벨론의 제사장들 또한 술사들, 점쟁이들 아무도 그것을 읽을 수도 없거니와 해석할 수도 없어. 결국 그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다니엘을 찾아요. 자, 저 이스라엘에서 포로 끌려온 그 녀석 데리고 와.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저 글귀는 아람어인데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입니다. 메네메네, 당신의 정권, 당신의 나라, 당신의 통치에 대해서 세어보고 세어보는데 이제 끝이다. 메네메네 두 번 반복해요. 세어보고 또 세어봤다. 대겔, 하나님이 저울로 너를 달아봤는데 너는 함량 미달이다. 우바르신, 네 나라를 쪼개서 네 정권을, 네 제국을 파멸시키겠다. 나눠버리겠다. 그 메대와 파사에 주겠다는 뜻이었어. 교만해서 호객을 부리며 슈레치에서 성전 기명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며 유물 즐기는 그날 밤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그 연출자가 누구요? 그 계획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페르시아에 공격을 해서 죽습니다. 피살됩니다. 이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포위를 했어요. 그 유브라데 강을 이미 물지기를 돌려놨어.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글귀를 보게 됐어.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날 밤에 그는 피살이 돼. 수로에서 물이 빠지니까 얼음 물은 만큼 잠겼을 때에 그 역사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돌아와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냐고 나라를 페르시아가 점령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바빌론 제국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가 믿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권력을 믿고 있다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정보를 믿는다든지 요즘은 AI 시대라고 그러죠. 뭐 사람들이 딱히 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계속 AI 문명에 의해서 잠식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머리 쓰는 것을 귀찮게 생각해. 다 웬만하면 AI 물어보면 지가 다 대답해줘. 근데 여러분 그 정보와 다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요즘 주식 투자도 AI가 해줘. 신경 쓸 게 없어. 거기다가 지금 로봇가 나와가지고 지금 로봇가 올림픽을 할 정도까지 됐어요. 전 세계가 스포츠에 그냥 열광을 하고 K-POP에 열광을 하고 그 사이에 정치인들은 정치적 야욕으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이간질과 혐오 정치를 하면서 나라를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의 현장에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동안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려봤는데 별것도 없더라. 내가 지금 요즘 고민이 많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잔지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류가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날 밤을 D-Day로 정해놓으셨고 그 일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행복의 가치,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고 또 내 사업장이 잘 돌아가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비관적인 비관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을 좀 직시하자는 얘기예요. 과연 그렇게 해서 내가 행복해지냐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 본성 안에 하나님 얼마나 성품을 심어놨는데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보성교진 상태 속에서 내 인생 내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어느 누구하고도 내 것을 양보하고 싶지 않냐는 그 오만함과 교만함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한 것을 이뤘다 한들 행복해지겠냐고 말해요. 요사이도 저는요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가족이요? 그들에게는 이 가족이란 단어가 와닿지를 않아.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에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내가 오늘 밤에는 유흥을 즐기고 오늘 저녁에는 무탈하게 짱지른 일이 없겠지 하는 그날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어요. 원래 심판이라는 거는 왜 심판이냐?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그래요. 예고가 없어 이거나 갑자기 와. 순식간에 와. 내가 여사히 건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뇌출혈, 뇌졸중으로 이렇게 쓰러졌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가 건강한 사람인데?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더니 제가 좀 슬림해졌잖아요. 나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진 않으세요? 그리고 살이 쭉 빠졌어요. 제가 뭐라 할게요? 저 요즘 살 빠진 게 아니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다. 좀 죄송합니다만 비만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한테는 좀 결례가 되겠지만 비만으로 인해서 오는 많은 후유증들 있죠. 그죠? 차라리 그냥 보기에는 좀 얼굴이라든지 몸이 좀 주름살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하더라도 좀 건강한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정신 상태가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정말 내가 집중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게 나요. 그건 내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내게 있어서 필요한 건 돈이야. 돈. 근데 그렇게 해서 모아놨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오늘 갑자기 쓰러졌어. 대결이란 말은 하나님이
저울로 재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로 달고 있습니다. 딱 저울에 올려놓고

함량 미달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쳐내세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매네매네 계속 헤아리고 헤아리다가 마침내 그 끝을 정하셔요. 우바르시 그 끝에는 하나님의 결단,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 그 죄도, 그의 재산도, 그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벨사살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는지를 보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신은 왜 이 짓을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짐승의 영이 들어가고 어떻게 내 집을 당했는지를 봤으면서도 당신은 왜 그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마지막 경고로 듣게 하시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 미달이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저울은 서실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인간의 저울로 보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 최고예요. 근데 하나님의 저울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 당신을 하나님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날 밤에 벽에다가 아람으로 쓰셨을까? 저는 그 생각해 봤어요. 그건 바벨론에 있는 무당들, 제사장들, 어떤 술사들이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글귀를 알고 있는 다니엘을 소환시키기 위해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단 사람이 알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좀 미친 거 아니야. 방언 기도한 사람들이 그런 미친 사람 취급을 많이 당하죠. 특히 현대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들 눈에 보이는 것, 신학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학습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 교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재단해버립니다. 지난주에 주의 편향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사람들의 턴은 충분히 있어요. 자기가 보는 것만 보는, 그 모든 세계를 보지 못하는 내 통제 밖에 있는 그 뇌가 그렇게 고정되고 학습되어서 그곳에 그 DNA에 쫄아서 그 사람의 운명이 미래가 어둡게 만드는 이 작용을 여러분이 지금 매일 경험하고 있는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열리지 않으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을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성경을 안다고요? 신학을 했다고요? 온전히 본다고요? 그런데 뭘? 영이 어두운데 뭘 알아요? 그 인간의 편견은요, 그 사람의 인생의 풀스토리의 미래까지를 잠식시켜버리고 말아요. 난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면,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미래는 짐작이 돼요. 그 마음이 확장되고 있는 사람하고 그 편향적 성격, 편향적인 것에 그 오류에 잡혀있는 사람들은요, 세월이 흐르고 가면 갈수록 그 격차가 커져요. 이건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릇의 문제예요. 마음 사이즈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되십니까? 물론 다 있죠. 근데 왕이신 하나님, 야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그렇게 정말 인정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면 내 모든 것은 예, 아멘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과 통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내 인생 통째를 그분께 맡기고자 하는 겸손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다니엘이 뭐 유명인인가요?

그래서 포로 끌려온 소년에 불과했어요. 근데 바벨론의 두 왕, 페르시아의 두 왕, 네 개의 왕을, 네 왕을 섬기는 종이에요. 누가 그렇게 그를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그를 띄워놨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야,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요셉의 10대에 이미 꿈을 꾸게 하셨고, 그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비전을 쫓아가게 하셨어요. 그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면서도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죠, 그냥. 환경이.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었어. 정말 그럴까요? 정말 환경 때문인가요? 아니면 배우지 못해서입니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하고 미달하면 그 사람은 본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류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이라도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 까딱하지 않냐고 심판할 수 있으신 유일한 분이세요. 이번 네팔에 큰 홍수가 났죠.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홍수.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많은 비가 왔을 때에 대해서 대비해서 댐도 만들고 뭣도 하고 다 했는데 그 한 개밖에 어마어마한 재난으로 쏟아부으니까 인간이 어쩔 수 없어. 네팔이라는 그 험악한 그 산이, 거기 히말라야 산 있잖아요. 그게 우리 한국의 기술자들이 가서 정기를 놔줬고요. 댐 건설했는데, 어마어마한 댐을 건설했는데, 그 90%가 유실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재난돼가지고 죽은 사람, 뭐, 아직 실종자들 뭐 수천 명, 이건 뭐, 그 희생 생각해도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뭐 하나님 섬긴 나라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 여호와를 섬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속국이 돼가지고 포로 끌려온 게 이게 치명적인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냥 바벨론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바벨론 제국의 왕은 우리가 믿는 신이 야예, 저 인간들이 믿는 야예보다 더 크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날 밤 하나님은 판을 엎으시면서 내가 야의 하나님이다.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엎으셨어요. 내가 전능자다. 제가 믿기로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악기는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겠다, 예배 프로그램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야의 하나님, 왕이신 여호와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벌을 흘리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중심이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저울에서 미달이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카운트하고 계실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누구를 붙여서 혼내줄까? 이 사람이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내가 거둘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화려한 잔치를 베풀고 어마어마한 파티를 해도 결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은 야의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행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문제 핵심이 뭡니까? 술과 잔치보다 더 깊은 문제는 낮아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겸손해지지 않는 마음, 이게 문제예요. 위험한 신앙이 뭡니까? 모르는 상태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알고도 그 교만이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나요? 아시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 이것도 무서운 일이에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죠. 많은 말을 쏟아내면 그 사람이 속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채워진 사람들은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무게추가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사람은 흔들 수가 없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그 사람 누구도

0: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잊어버린 거 있으시나요? 우리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주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정권을 계속 주시해 오셨어요. 매네매네 계속 세어보고 또 세어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을 디데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군대를 그 성벽을 둘러싸게 하셨어요. 난국물락의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그들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유브라데 강물줄기를 그 방향을 들어서 다른 곳을 흐르게 하는 방법. 그리고 그들은 강수로를 기어 올라와서 그날 밤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냐고 나라를 접수했어요. 기고만장했던 벨사살 왕이 다니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석해주고 푸는 사람에게 셋째 자리를 주겠다. 첫째 자리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두 번째 벨사살. 셋째는 뭐요? 그 다음에 통치자 자리를 주겠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지경까지 갔겠습니까? 근데요, 그날 밤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뜻을 그렇게 정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저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저울로 달아보시고 헤아리셔서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우리의 모든 스텝스텝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카이로스가 됐을 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뜻을 세우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상급받는 날이 되지 못하고 그 반대라면, 그동안 내가 많은 종교적 열심과 열심으로 교회에서 일하고 충성되고 내가 아니면 이 교회 안 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일에 있어서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너 그 그만해 뿔을 내가 잘라버리겠다 하신다면 우리는 죄송합니다만 누구든 꺾임을 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마지막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따릅시다. 오늘 지금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통치자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이 사업장에 아무리 급하게 돌아가도 잠시 내려놓으세요. 예?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겼어도 일단 이 성전에 오셨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백주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675-3004번 포도원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동노회 전남노회 광주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제33회 세계노회연합 교회학교 교사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교회학교를 리셋하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부흥회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에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소망교회에서 진행되고 강사는 교회학교를 리셋하라의 저자이자 구리목양교회 협동목사인 유승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1004번, 062-57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유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유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다문화 유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국에 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광주노회에서는 동광주노회 주일학교 교역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광주 두암중앙교회입니다. 참여 신청

사항과 자세한 사항은 9월 8일 화요일까지 010-9377-2800번 010-9377-28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지역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북한 출신의 탈북민 여러분들은 3만 5천여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땅으로 이주해 오신 탈북민분들, 이들이 대한민국 땅에 오기까지 또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지원,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알고 참 많은 탈북민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그분들의 이런 삶의 간증들, 또 어떻게 북한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되셨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 열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만나보실 분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뵈었습니다.
1: 우도환 성도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와,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네,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2: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성도님은 북한이 고향이시죠?
2: 네. 예. 예,
1: 어느 지역이십니까?
2: 네, 함경북도 온성입니다.
1: 온성?
2: 네.
1: 온성 하면은 잘 모르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한반도 지도에서는 어느 쪽인가요?
2: 예, 제일 최북단 지역의 그 지도 제일 첫 시작점 중국 연변하고 그 딸린저빈 구간에
1: 이렇게 약간 꽃길처럼
2: 예,
1: 있는
2: 예, 지도로 볼 때 토끼라고 보면 기기 맨 위쪽 예.
1: 그럼 바로 건너편이 중국이고
2: 또 러시아도 되고
1: 아 이쪽은 예, 러시아고
2: 한국이 저희가 국경이라 예.
1: 국경 도시에서 사셔서
2: 네 예, 그렇습니다.
1: 뭐, 한국에 오신 지는 그러면 몇 년 되신 거예요?
2: 2009년도에 왔으니까 해수는 지금 한 15년쯤 된 것 같습니다.
1: 그러시네요? 네. 딱 15년 정도 됐는데 네. 온성에서 떠나실 때 나이가 그러면 어느 정도셨어요?
2: 예, 그때가 제가 30대 중반 된 것 같습니다.
1: 30대 중반 되네. 네. 생각이

0: 참 많이 나시겠습니다.
1: 예, 그렇죠.
0: 네.
1: 고향 생각이 많이 나죠.
0: 온성에서의 삶을 잠깐 조금 얘기해 주시면.
1: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가 전부 저는 좀 가정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정적으로 좀 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예, 저희 아버지가 한국 라디오를 들었다는 조건으로 제가 태어나던 해 정치범으로 잡혀갔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부터 동네 주민들한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라는 예, 좀 약간 좀 슬픈 그런 시절을 겪으며 자랐거든요.
0: 예.
1: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방랑하러 자랐어요. 좀 나라에 대한 이런 반항심. 예. 그렇지만 그걸 표현할 수 없는, 표현 못하니까 속으로만 스트레스 받고 자라는 예, 그런 좀 반항하러 많이 자라고 그러다 보니 예, 바른 길로 못 가고 삐뚤어진 생활을 하면서 좀 주먹질을 하며 좀 살아갔어요.
0: 네.
1: 예, 그렇지 않으면 주먹질까지 안 될 것 같으면 저희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동네 주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야, 이럴 바는 주먹으로라도 차라리 동네를라도 평정하자.
0: 예, 예.
1: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를 무시 못하게 하자. 이런 마음에서 가지고 제 어머니가 진짜 홀로 오남내를 키웠어요.
0: 아. 그럼 네. 아버지는 그때 잡혀가셔서 못 돌아오셨어요?
1: 그렇죠. 정치범을 잡혀들어가면 그렇게 말하면 햇빛을 못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만약에 돌아가셨다 해도 뭐 돌아가신지 어쩐지를 알 수가 없어요.
0: 예.
1: 가족한테 알려 안 주니까. 동네 주민들로부터는 좀 많이 손가락질 받으며 자랐죠. 예. 또 거기 지역에서는 정치범인 가족이라고 사람들한테 뒷손가락을 많이 받고 어린 시절부터 진짜 많이 이렇게 힘든 예, 그런 생활을 하며 겪었습니다.
0: 예.
1: 좀 주먹질을 하며 자라다 보니까 좀 젊은 혈기라 집단 생활을 많이 좋아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집단.
0: 네.
1: 예, 여기를 말하면 뭐 군인 생활도 젊은 집단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근데 저는 군대도 갈 수가 없었어요. 정치범인 자식이라 군대도 못 가고 하니까 제가 택한 길은 돌교대를 택했어요.
0: 네.
1: 예, 돌교대라는 거는 아마 한국 분들은 잘 몰라요. 그게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래서 알기 쉽게 얘기하면 여기 현장 일 같은 데예요.
0: 현장 건설 노동.
1: 예, 순전히 건설만 하는 그런 부대거든요.
0: 네네.
1: 어찌 보면 저 부대지요. 돌교대 명칭이니까 그것도 거기는 진짜 다 젊은이들만 가는 진짜 꼭갱이하고 삽들고 일만 하는.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진짜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그런 예, 뭐 명칭이 돌게 되거든요. 그것이.
0: 그것도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 예, 그것도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예, 근데 어느 한 공사가 끝나면 또 다른 데 공사를
0: 그렇죠,
1: 가고 뭐
0: 그렇죠.
1: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속도선 청년도로 같다는 데를 나갔다가 거기서도 아빠가 정치범이라는 걸 해서 바로 제대됐어요. 예. 제대라면 여기로 말하면 전역이죠.
0: 네.
1: 전역을 받고 그다음에 집에 오니까 또 막막한 거예요.
0: 그렇죠.
1: 예, 그래가지고 또 다시 얘기를 말하면 회사죠. 거기는 기관기업소로 가는데 거기서 기관기업소에서 또 군 쪽으로 조직하는 그런 돌격대가 있었어요. 이 한국에서도 뉴스로 많이 나왔지만 평양 남포 고속도로라는 데를 나갔어요. 거기 보면 5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마대와 사불로 중장비 하나 없이 순 곡괭이 삽, 뭐 마대 이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마대로, 마대는 아시죠?
0: 네네.
1: 예, 그 마대로 훅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미어서 가서 성토도 쌓고 뭐 절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속도로를 냈어요.
0: 아, 중장비 없이 손으로.
1: 예, 순전히 손으로.
0: 아,
1: 그게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TV를 어느 TV인가 피뚝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0: 네네.
1: 예, 북한에서 하루에 두세 시간 잠은 잘 잤어요.
0: 아.
1: 그렇게 하면서 그 도로를 완성을 했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좀 또 제가 솔직히 입당이란 것도 했어요. 원래 정치범인 자식은 꿈도
0: 그렇죠.
1: 볼 수 없는 거.
0: 예. 네.
1: 당의 입당이라는 게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입당하기가
0: 쉽지 좀,
1: 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북한은 당의이다 하면 좀 사람들을 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0: 그렇죠.
1: 예. 근데 제가 입당을 했어요.
0: 오, 참 예.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예, 노동당 입당도 하시고.
1: 예.
0: 근데 어떤 계기 때문에 떠나셨어요?
1: 제가 거기서 일을 하다가 돌교대라는 것도 하승 마쳤고
0: 네.
1: 꿈 마쳤고 그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편의봉사라는 그런 데 직책에 들어갔어요. 편의봉사라면 어쨌든 모든 인민들이 편의를 봉사해주는 예. 그래서 말 자체가 편의봉사예요.
0: 네.
1: 명칭이.
0: 네.
1: 근데 그 편의봉사에서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 여기를 말하면 서비스업이에요. 한국에서 얘기하면 서비스업인데 자전거 수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리, TV 수리요, 냉장고 수리, 무슨 이발이면 이발, 음식 가공이면 음식 가공,

0: 사진이면 사진, 하여간 모든 편리를 돌봐주는 그런 오. 곳이 편의봉사예요.
1: 네.
0: 한 50명 정도 되는 예, 거기서 한 지역에 반장을 하면서 제가 그 일을 하다 했는데 저희 누나가 한국에 먼저 와 계셨어요.
1: 네.
0: 예. 근데 저희 누나가 한국에 오시다 보니까 저희 가족하고 연락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 누나만 혼자 한국에 오고 저희 누나 그 가족 다 북한에 있으니까 좀 통화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1: 그렇죠,
0: 목소리도
1: 그렇죠.
0: 듣고 싶고. 그래서 저희 누나가 저한테다가 휴대폰을 내보냈어요. 중국 휴대폰을 사서.
1: 네.
0: 예, 제가 그래서 중국 휴대폰을 썼어요. 중국 휴대폰이지만 저희가 여기 한국에서 중국까지는 통화가 되잖아요.
1: 네.
0: 저희 딱 집 앞이 중국이니까 두만강 하나 사이드고.
1: 그게 터지는구나. 예, 통신이. 네.
0: 예, 그게 통신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걸 쓰고 저희 누나가 같이 그냥 연결을 해왔어요. 서로 소식도 전하고 안부도 묻고. 그러던 과정에 친구 하나가 좀 살기가 생활이 어려운데 저보고 한번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냐 하니까 자기 동생이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 그 동생을 좀 연결해달라는 거예요. 그 연결되면 자기네가 동생한테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야 근데 내가 그거 해줄 수가 없다. 내가 이 북한 땅에서 중국에 있는 네 동생을 어떻게 내가 해주냐.
1: 그렇죠.
0: 내가 그거 해줄 수가 없다. 북한에서 살 때 마누라. 예, 제 처하고 그 이제 친구의 처하고 서로 친구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제 처가 그 친구의 처한테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1: 중국 휴대폰도 있다.
0: 예, 연락이 된다. 그러니까 네 서방한테 말해서 나한테 한번 좀 부탁해봐라. 그럼 도와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제 처가 누설을 한 거니까 뭐 어떻게 부인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좋아 그럼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는데 네가 지금 하루도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굶고 살던 애인데 네 갑자기 도와줘서 네 도움받아서 막 흥탕망탕 쓰면 저희 북한은 세 명만 안 주면 속이는 말을 못해요.
1: 그렇죠.
0: 예, 김일성의 정권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벌써 주위에 다 눈이 많으니까 너네 못 먹고 살던 게 갑자기 잘 먹어봐라. 너 보위에 분명히 신고도 왔으니까 응? 딜을 밟혀가지고 조사를 받는다. 그럼 네가 위험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딱 해주는 대로 해라. 아무리 먹고 싶어도 하루에 한 끼나 그래서 살짝 싸서 먹는 걸로 하고 너무 또 좋은 거 먹지 말고 그래서 억수로 사서 먹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면서 차츰차츰 넓혀가라. 그리고 약간 장사하는 거 어디 가서 조그만 장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약간씩 확장해서 좀 장사를 크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돈을 써라.
1: 네.
0: 그래야 네가 예처럼 사람들이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네가 나는 이런 식으로 조금 장사에 불린 걸로 지금 장사의 마이까지 크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 다 코칭을 해줬는데.
0: 예. 근데 사람이 심리가 안 그렇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 가족들도 있는데 얘 혼자만 뭐라고 그 가족들도 있고 동생도 있고 부모도 있고 한데 돈은 받았어요. 제가 다 해서.
1: 오.
0: 예, 제가 중국에다 연결해가지고 두만강에 나가서 군대를 끼고 두만강에 나가서 돈도 받아주고 물건도 받아주고 했어요. 그래 가는 집에다 친구 집에다 줬어요. 근데 얘 친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동생들이 돈 있는데 예, 부모도 지금 집에서 알아놓으면 돈 있는데 그렇게 적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은 몰래 한다 했는데 주민들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저 집이 갑자기. 예.
0: 그러니까 갑자기 저게 뭐지? 저 집이 어제까지만 해도 먹을 게 없던 집이 어떻게 저를 잘 먹고 애들도 어디서 잘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상하니까 보이브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 보이브가 저한테 또 밤에 찾아온 거예요. 밤 10시에. 그래서 저보고 좀 보이브 가서 좀 얘기 좀 하자 하고 저도 또 그때 당시 직책이 있었으니까 저를 집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아 반장님 이래서 좀 약간 좀 문의할 게 있는데 보이브에 좀 가서 얘기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벌써 딱 간판을 한 거죠.
1: 그렇죠.
0: 네, 아 니네 날 볼 일이 없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구나 하고 그래서 딱 갔는데 보이브에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뭐 좀 뭐 감옥소에 들어간 거나 같으니까 뭐 그 밖에서 누구도 못 보니까 저를 수갑 채우는 거예요. 바로 뒤 수갑 딱 채우고 무릎 꿇고 앉으라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세 명이서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10시에 굴려가서 새벽 2시까지 진짜 매를 맞았어요. 진짜 새벽 2시까지 맞는데 야 사람 이렇게 맞고도 살 수 있나 하는 제 막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너무 맞아서.
0: 근데 마지막에는 한 30분 동안 진짜 매가 아팠어요. 근데 그 시간 지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얘네들이 발길질이 왔다 가면 니네 발길이 왔다 가는 거 보니까 또 날 때렸구나 이런 느낌만 있고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에 너무 버티니까 얘네가 말하는 거예요. 그 휴대폰 똑같은 거 꺼내면 제 거 같은 거 가방 속에서 한 다섯 번째 만에 똑같은 휴대폰을 꺼내면 니께 딱 요런 휴대폰이다. 그래서 아 저 정도까지 아는 거 보니까 그 휴대폰이 있다는 걸 아는 건 이제 그 친구에 밖에 없었어요. 니가 왜 그 휴대폰을 거기에 뒀냐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0: 제가 얘기했어요. 솔직히 군에 군당 해 내려갈 때, 대군 내려갔는데, 거기 가서 술려급한데 휴대폰이 도저히 떨어졌다. 그래서 통화를 못 하다 보니까, 다시 갖고 오려니까, 올 때도 초소가 있지. 그 집에다 놔뒀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올 수 있냐 하더라고요. 내일 아침까지 가져오겠습니다. 저희 데서 그 군에까지 가려면 한 35km, 한 70리 정도 되는 거래요. 예. 그래, 아, 가져오겠다고. 내일 아침까지 가져와, 응? 내일 9시까지 가져올 거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를 놔주더라고요. 걔가 제가 한국에 오게 된 동기가 지금 이거거든요. 그때 당시 북한에서는 김정일이가 한 얘기가 있어요.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제일 최고의 욕적을 보라고. 오. 네. 예전에는 뭐 저희 아버지 때는 한국 라디오를 들어도 정치범이고, 그다음 그 후에는 라디오가 좀 약간 바뀌어가지고 이 비디오, 한국 비디오만 봐도 사형당하고 이렇게 하는 때였어요. 근데 또 한국 비디오도 너무 성장하니까 그때부터는 사형을 얻고 또 약간 벌금, 그다음에 교도소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김정일이가 한 얘기가 휴대폰을 갖고 있는 거를 제일 역적으로 보라. 오. 예, 왜냐하면 북한은 딱 자기네 정치를 해가지고 통신을 모두 외부 통신을 막아버렸잖아요. 세계 통신을 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이 휴대폰은 세계적으로 다 통하니까 자기 정치가 나쁘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갖고 있는 건 제일 역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휴대폰 하나 쓰다가 역적을 잡혀준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오. 예, 그래서 그날 밤으로 저는 가져오겠다 해놓고 그날 밤으로 얘네가 다음날까지 가져오러 갈 때 그날 밤을 집에서 뭐 새벽 진짜 2시까지 매먹고 집까지 5분 거리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를 진짜 제가 한 30분을 기어서 집까지 겨우 도착해가지고 아, 뭐 솔직히 저희 어머니다 얘기하고 엄마 나는 이래가지고 오늘 저녁 중으로 가야 된다. 가다가 죽어도 가야 된다. 아니면 나 여기 있어도 죽고 어. 가다가 죽어도 죽는데 차라리 그렇다고 내가 가다가 죽겠다. 안 잡히면 갈 수 있는 게고 그래서 가겠다 하고 제가 떠났거든요. 예. 예. 근데 운 좋게 여기까지 한 번 잡히지 않고 이렇게 예, 한국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1: 정말 너무 생생하게 예. 그때 상황이 그려지는데 예. 당사자로서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셨을까 예. 싶습니다.
0: 그렇죠.
1: 예. 오늘은 우도환 성도님과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 혹시 은혜 받으시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0: 아, 제가 아직까지는 교회 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찬양을 아주 예, 기억하고 있는 찬양은 그게 없고 같이 부를 때는 따라는 부르는데 예, 제가 혼자서 부르려면 아주 예, 통달인 찬양이 좀 없네요.
1: 네, 성도님을 위해서 찬양을 저희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2009년에 오셨어요. 그래도 네. 한국에는 누나가 있어서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네요.
1: 네, 예. 좀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누나도 계시고 형님분도 계시고 하니까.
0: 아, 그러세요.
1: 예, 제 앞서 또 형님이 2007년도에 한국에 오셨고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여기. 그리고 저희 누나가 또 저희 형님을 여기까지 모셔왔고 저희 형님이 또 제가 올 때 많이 이거
0: 도와줬고
1: 예, 도와줘서 제가 한국까지 오세요.
0: 북한에 남은 가족들은 예. 아직 있으세요?
1: 네. 저희 마트님이 지금 북한에 계시고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둘째님은 북한에서 탄광 일을 하시다가 가스사고로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를 제가 와가지고 2011년대 제가 북한에 계신 저희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0: 아, 모셔오셨어요?
1: 예, 그러니 여기 와서 한 10년을 사시고 지금 무슨 돌아가신 지 한 3년이 됐어요.
0: 아, 한국에서 돌아가셨군요.
1: 네. 네. 그때 제가 지금도 제일 가슴이 아픈 점이 그 점이에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한 게 아. 예, 제가 한국에 오니까 좀 살아가는 게가 좀 녹록치가 않아가지고
0: 그렇죠.
1: 예, 문화가 다르고 생활 다르고 하니까 좀 저희가 북한에서 뭐 알던 기술과 뭐 이런 거가 좀 전혀 한국 생활에서는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막 겸해도 보고 했는데 그다음 저희가 또 한국의 기술에는 따라 못 가니까 그래서 현장직을 다니다 보니 그래서 제가 객지에 나가서 현장을 할 때 저희 어머니가 밤중에 뇌혈전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는 이미 뭐 병원에 입원해 있고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되는 상태고
0: 아이고.
1: 예, 저희 어머니도 또 정신이 없는 상태고 뇌혈전으로 쓰러지다 보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뭐 한 열흘 동안 딱 치료를 받으시다 돌아가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 유언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예,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해가지고
0: 그게 너무 아쉬우시겠어요.
1: 예, 지금도 그게 제일 진짜 마음에 남아있어가지고 솔직히 제가 그래서 좀 또 교회 생활도 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0: 아, 그러세요? 예.
1: 그때부터 제가 좀 마음에 이거 뭐지 좀 죄책감이라 해야 되나 마음에 많은 짐을 좀 안고 있었어요. 그다음부터 일하는 것도 손에 안 잡히고
0: 그렇죠.
1: 어디 가든 뭐든 무슨 뭘 하든 다 귀찮은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좀 약간 좀 타락된 생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교회라는 데를 나가서 좀 안착된 생활을 해보고 싶고 누구 또 지인의 권고로 해서 이 교회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게 지금까지는 좀 믿음의 생활을 좀 하게 되고 이렇게
0: 네. 어머니를 이제 먼저 보내고
1: 네.
0: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셨지만
1: 네.
0: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거나 기독교를 접해보거나 해보진 않으셨어요?
1: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장소에서 해도 되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솔직히 기불천자였어요.
0: 네. 네.
1: 기천불이라고? 예, 기독교, 천주교, 불교 안 가본 데 없어요. 예. 솔직히 뭐 돈을 한국에 와서 기독교를 하면 뭐 오는 교회에서 뭐 얼마 동안 나오면 돈을 준다. 그 돈을 쫓아서 또 기독교를 가봤고 뭐 불교도 가봤고 네. 천주교도 가봤고 이렇게 정말 믿음을 아닌 그래서 심심풀어 아 거기 가면 재밌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다녀봤고
0: 그렇죠.
1: 예 그때 접해본 거 있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지금은 딱 접한 거는 여기 하늘꿈교회
0: 네. 네.
1: 여기서 지금 제 완전 성도 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여러 종교를 발을 담가봤지만
1: 네.
0: 근데도 이 정착을 하지 못하시다가
1: 네.
0: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받으셨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지금 그 마음을 받아서 지금은 이거 믿음의 성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0: 네.

0: 맨 처음 하늘꾼 교회 나올 때도 이제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1: 네.
0: 예, 집에서 그냥 이렇게 타락한 마음에 예, 주말도 돼도 어디 나가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집에서 가만히 무의미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한 지인이 저보고 이렇게 있지 말고 교회에 나가봐라. 교회에 나가면 그나마 그래도 고향 분도 있고 이쁜 여성들도 많고 해가지고 네가 좀 마음이 위안될 거다 해가지고 또 여기 나와서 쭉 생활하다 보니까 솔직히 여기서 지금은 이쁜 예, 성들을 만나가지고 하늘꾼께서 결혼도 하고
1: 아,
0: 예,
1: 네. 예,
0: 그래서 예, 지금 또 다니게 됐는데 근데 쭉 다니며 보다 보니까 고향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저를 환영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1: 예.
0: 예, 집에 있기보다 이게 낫네, 좋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다니기 시작했는데 여기 다니다 보니까 한 성대의 권유로 제가 또 선교사님인데서 양육을 받게 됐어요.
1: 양육까지. 예. 네.
0: 그 양육을 쭉 받다 보니까 아 우리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시는구나.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운을 쭉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후로부터는 예, 예쁜 여성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믿음으로
1: 아멘.
0: 예, 여기를 이렇게 아 내가 지금까지는 이 제가 생각을 완전 잘못하고 이 교회를 진짜 접하고 다녔구나. 설 양육을 받으면서 딱 느낀 게 아, 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제가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이렇게 모든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구나. 예, 이게 딱 선교사님이 양육을 받으면 제가 예, 완전 뉘우친 거죠. 마음으로 예,
1: 네.
0: 하나님이 살아계신 마음을 제한테 받고 그 마음의 감사의 마음을 어떤 하나님께 다 어떤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1: 할렐루야.
0: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다니다가 믿음으로 어떤 다니게 됐죠.
1: 네.
0: 예,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착한 성도분을 또 저한테 보내주셨고 예, 그래서 또 선교사님도 저희 하나님 은혜를 다 받은 저희들한테 예, 또 결혼 예배를 또 차려주셔서 예, 네. 하나님 교회에서 결혼도 차렸고 예.
1: 얼마 전에 결혼하셨죠?
0: 예,
1: 네,
0: 맞습니다.
1: 아유, 축하드립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0: 너무 행복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1: 네. 예. 신앙생활을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만나고 예. 열심히 하신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0: 예.
1: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는 잘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저도 지금 그 마음을 어디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예.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는지 그 제가 지금 믿음 생활을 얼마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믿음을 안고 지금 하니까 그에 대한 말 표현은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 충만한 거예요.
1: 할렐루야.
0: 하나님에 대한 예, 이 네. 감사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1: 예.
0: 제가 지금 그래서 새벽 기도도 여기 성전으로 막 달려나가고 있어요.
1: 네.
0: 솔직히 새벽 4시 반이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도 드리고 그냥 또 오후에 나와서 이렇게 또 기도드리고 수금은 예배날 또 꼬박꼬박 예배 오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1: 예.
0: 예,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이 성전에 아침마다 새벽 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0: 예.
1: 하나님을 만나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주님 곁에 가실 때까지 꼭 잘 지켜나가시길
0: 아, 예.
1: 축복합니다.
0: 네.
1: 오늘 신앙 간증의 시간 짧지만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의 네. 모습을 다시 한번 저도 깨닫게 된 것 같아서 아, 너무 좋았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0: 제가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또 이런 자리도 마련되고
1: 네.
0: 예, 또 이 기회에 저희 탈북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저처럼 빨리 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다들 이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앞으로 우리 선생님도 더욱더 건강하셔서 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들, 삶들 더 열심히 살아가시길 저희도 축복하겠습니다.
0: 아멘.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인천 하늘꿈교회를 섬기시는 우도환 형제님의 탈북의 이야기와 신앙생활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제작 진행의 김상균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한 연예인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모태신앙이신가요? 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모태신앙인데요. 저의 하나님을 만난 것은 중학교 때 교회 수련회에 가서였어요. 참 공감이 되는 답변이었는데요. 모태신앙일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 다르고 귀한 은혜임을 알기에 그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저의 아들이 그리고 딸이 성준이의 하나님 그리고 지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깊은 은혜가 이 시간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임하길 소망하면서 하늘편지 시작합니다.

네, 은혜 아니면 정민성 존노 박현수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고요. 들으시다가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적어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연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업 뽀또야에서 말씀카드 액자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3289님,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복된 9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1232님, 운전 중에 듣고 있습니다 라고 짧게 남겨주셨는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7770님, 예배드리고 엄마 댁으로 가서 청소해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방송 듣습니다. 요즘 친정어머니께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생겨서 힘들어하십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인천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감사 위에 감사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따님이 계시고 또 사랑으로 보살펴드리니까요. 잘 회복되시리라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5169님, 차 안에서 청취하고 있어요. 시험을 보고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면서 양평역 주차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충만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시험 치르시느라 긴장된 마음이 아내분 때문에 편안해지실 것 같아요. 문자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곡 이어드릴게요. 충만 함께 하시고요. 감사 위에 감사까지 이어드릴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문자메시지로 소통하고 있는데요.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4471님, 남편이랑 외국인 전도하러 김포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외국인들 만나서 전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와, 너무나 귀하고 귀한 발걸음을 그것도 부부가 함께 가신다니 무척 감동이 됩니다. 전도의 귀한 열매도 맺히게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2701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남겨주셨는데요. 아멘, 아멘입니다. 예. 신청하신 곡 전해드릴게요. 아까 4471님께서 십자가의 전달자 신청하셨는데요. 바리톤 홍성선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4540님 나무엔의 쉼 신청합니다. 저는 집에서 듣고 있어요. 9월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떠올랐습니다. 아멘. 주님의 너른 품에서 쉼을 얻는 우리의 매일이 되길 바라면서 신청하신 곡 쉼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울고 있는 한나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저희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보시게 될 내용은 한나의 기도. 뭐 사실 기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한나의 기도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오늘은 그 앞부분 1장에 대한 내용 그 앞부분을 제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1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남들에게 있는 어떤 것이 나에게 없을 때 그 슬픔이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무엇이 든지 간에 말이죠.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 거꾸로 뒤집어서 그런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는 그런 것들이 내가 평소에 그것을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진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이 그게 건강이든 뭐 물질이든 뭐든 다른 사람에게는 없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괄시하는지 무시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에겐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문 말씀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렇죠? 한 사람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오늘은 여기 11절까지만 보실게요. 저희 형수님이 저희 형이랑 같이 지난주에 중국을 무슨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중국에 다녀왔거든요. 뭐 3일 정도밖에 안 갔다 왔는데 다녀오자마자 그러니까 공항에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희 형수님이 저한테 또 저희 아내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줬어요.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간단해요. 한국에 오자마자 어떤 느끼는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평소엔 느끼지 못했던 것 그런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 카톡에 뭐 몇 가지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첫 번째 단어가 자유더라고요. 자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자유함을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순간부터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어쩌면은 잊고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자유함이 없습니다. 뭐 갇힌 자들에게 예, 그것도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형태의 어떤 그런 자유함이 있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누리고 즐기고 만끽하는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빼앗겼거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 돈이 될 수 있어요, 애인이 될 수 있어요, 집이 될 수 있어요, 자유가 될 수 있어요, 건강이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지금도 저희가 두 분을 위해

그래서 우리 교회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죠. 나에게 없는 어떤 것이, 그게 무엇이든 그런 슬픔은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겠죠. 뭔가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없는 것은 뭐 수두룩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건강이 될 수 있어요. 뭐 말이 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장난감이 될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남에게 있을 때는 시기로, 질투로, 분노로, 상처로,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누구나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남에게 있을 때 얼마나 서럽고 짜증나요. 그렇죠? 내가 없는 어떤 것을 가진 사람은 왜 그리 잘나 보이고 있어 보이고 부러워 보이나요? 남들에게 있는 어떤 것이 나에게 없는 슬픔이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픈 일입니다. 겪어본 사람만,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거죠. 더더구나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는 자식 있는 분인 나를 가까이에서 보는 것은 이만저만 서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 사람 이름이 재밌는 게, 이렇게 저희가 기억하기 쉬운 거는 그래도 나자로 끝나요. 우리말로는 나, 그렇죠? 세 사람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에 세 사람이 등장인물이죠. 배경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나가 나오죠. 분인나가 나오죠. 엘가나. 다 나자로 끝나는 이름이기 때문에 왜 기억하기 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 엘가나에게는 남편이죠.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 분인나. 분인나는 첩이죠. 첩. 그중 한 여인인 분인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여인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이 때문에 두 사람은 늘 어떤 긴장관계, 불화를 겪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분인나는 얼마나 평소에 잘난 척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나를 무시하고 괄시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서로 가까이에서 바라봐야만 됐습니다. 반대로 한나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렇죠? 열등감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자식이 없었더라. 그 대목을 우리가 읽었거든요. 한나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모든 걸 어떻게 보면 이 한 문장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대목은, 자식이 없었다는 대목은 성경에 여러 번 그 등장하는, 또 사용되는 주제이기도 하죠. 창세기에 누가 있죠? 사라 이야기가 있죠. 또 누가복음에 엘리사벳 이야기가 있죠. 자식이 없었더라. 하지만 그 속에서 재밌는 사실은 그 모든 스토리의 배경들을 살펴볼 때, 조금 뒤에 우리가 만나게 될 한나의 스토리도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식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은 결국 절망과 눈물과 애절한 기도로 점철된 그런 삶의 현장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합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무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언 무엇이 없었더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는, 제가 앞부분에 말씀 설명드린 것처럼 무언 무엇이 없었더라. 우리 나름대로 그 빈칸을 채울 수 있겠죠? 뭐 스펙이 없었더라. 뭐 뭐가 없었더라. 친구가 없었더라. 뭐 애인이 없었더라. 뭐 돈이 없었더라. 뭐 뭐가 없었더라. 자식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삶이 그렇듯이 어떤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길은 고통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실로라고 하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실로는 예배 처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긴 예배 처소. 그래서 정기적으로 실로에 가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이 바로 실로죠. 기도와 예배의 장소로 이야기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 배경 속에서 바뀌게 됩니다. 엘가나의 고향인 라마에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실로입니다. 뭐 32km면은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볼 때 차 타고 다니고 뭐 할 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다니기 쉽지 않은 거리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적어도 엘가나는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고

받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우리에게 없던 어떤 모습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자리에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었던 어떤 마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적어도 이 본문을 볼 때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지만,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오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엘가나의 경우 원래 관대했어요.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예배 처소에 오자 그 관대한 마음이 더 넓어진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비난하거나 멀리하는 대신 그녀의 상심한 마음을 끌어안고 이해하려고 했고 달려주려고 했고, 일부러 한나에게는 재물을 어떻게 했어요? 두 배나 갑절을 주었다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그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온 분인나는 옹졸한 마음과 야비함이 더욱 일어나서 남편의 행동을 빌미로 자신의 라이벌인 한나를 괴롭히고 괴롭히고 자꾸만 못살게 굽니다. 성가시고 잔인하게 한나를 조롱하면서 결국 한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죠. 실로. 실로라고 하는 똑같은 예배 처소에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제가 끼 반응은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그냥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엘가나, 분인나 똑같은 곳에 예배 처소에 있습니다. 그 예배 처소는 엘가나 안에 있는 관대함을 불러일으켰다면 분인나 안에 있는 비열함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엘가나는 한나를 도와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 우리가 사무엘상 1장 우리가 읽은 8절을 보면은 네 가지 질문을 한나에게 엘가나가 던지고 있어요. 남편이. 그러면서 그를 위로하려고 했고, 당신에게 없는 것, 없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이 네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당신에게 있는 것, 주변을 봐라, 당신에게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위로하려고 하고 달래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가지 질문은 이런 거였죠. 어째서 울고 있습니까? 어째서 먹지 않고 있습니까? 어째서 마음이 슬픕니까?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마지막 질문이죠, 네 번째,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가 있든 없든 당신은 그저 지금의 모습 그대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요. 여성을 하나의 도구로 여기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엘가나입니다. 우리의 예배 처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대함을 불러일으키나요? 누군가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또 우리의 예배 처소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모습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관대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죄악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위로자로, 우리의 영혼의 친구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3국의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온의 찬양 김희숙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해보면서 이 시간도 정치, 경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임재로 높은 산이 평지처럼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 믿고 네온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인천시립합창단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방금 들으신 찬송은 찬송가 429장 내림마장조 4분의 3박자 조금 빠르게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미국 뉴저지 출신의 감리교 부흥사를 지냈던 존슨 오트만 목사가 1897년에 작사를 했고 엑셀 목사님이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참 평안과 참 자유를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곡이었어요. 다음 곡은 임승종 교수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광주 극동방송 김혜숙의 내 영혼의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서 불평이 싹트게 되죠.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어려운 상황이 내게 닥칠 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자고 말씀하세요. 감사는 곧 약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하며 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과 행동이 변해서 성화될 때 아름답고 인자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거예요. 찬양 올려드릴게요. 김대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이노 수합창단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두 곡 올릴게요.

찬양 듣고 돌아왔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한서 올려봅니다. 제목,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어떤 열매를 얼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리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윤동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바리톤 오현명 교수님의 음성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살아계신 주 테너 엄정행의 음성으로 올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도 제작의 문예정, 진행의 김혜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소리를 냈던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진실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아주 좋아하거나 또는 아주 싫어했습니다. 바울은 작은 키에 대머리, 안장다리, 사팔뜨기, 휘어진 코를 가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담함과 활력, 그리고 열정은 부족한 외모를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저술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평은 정신 나간 사람에서부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자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두 번째 갇혔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중 첫 번째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투옥은 단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두 번째 투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추종자이자 의사였으며 바울의 절친한 친구였던 누가가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입니다. 그럼 모두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누가? 손님이 왔는가?
1: 그렇네. 두 사람이 오셨군.
2: 어서들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리오의 집에 거하고 있는 바울로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당신과 저는 이름이 매우 비슷하군요. 저는 철학 선생이라서 예전부터 당신과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쪽은 제 학생인 가이오라고 합니다.
2: 잘 오셨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 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이 친구는 저의 진정한 친구인 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현재는 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쪽은 또 한 명의 특별한 친구인 아리스타고라고 합니다.
3: 이곳을 방문한 목적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2: 들어와서 앉으시지요.
3: 기꺼이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당신이 1년 전 로마에 온 뒤 그때부터 하신 말씀과 행동을 유심히 보고 귀담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아무데서나 떠버리고 다니는 허풍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언행 하나하나가 모든 가정의 식사 시간마다 회자되는 대화의 주제가 됐습니다. 가이사의 법정에서부터 술집, 공공장소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철학 선생이라서 당신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진리에 대해서입니다.
2: 제 얘기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그걸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곳에 갇혀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동일한 염원과 희망, 그리고 약점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신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대체 그가 누구인지, 그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을 모두 받아줬고 당신의 인생을 모두 기록하고 싶습니다.
2: 좋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알리기 위해서라면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1: 아리스타고. 고맙네. 손님들께서 분명히 맛있게 드실 걸세. 이제 경비병들도 좀 챙겨주게. 배부른 음식은 아니지만 원기 회복에는

0: 도움이 되겠지.
1: 녹아는 이런 환경에서도 저를 건강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2: 자택연금은 보통 권력자들이나 부자들만 누리는 것 아닙니까? 파울, 대체 당신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1: 돈이라면 난 한 푼도 없습니다. 하지만 권세라면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지요. 물론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 말입니다.
3: 파울로와 학생들은 저녁 늦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파울은 필요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화를 중단하고 싶어 하진 않았습니다.
2: 당신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극한의 형벌을 받고도 살아났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1: 저는 채찍질을 당한 것이 다섯 번이나 됩니다. 몽둥이로 맞은 것은 세 번이고 돌로 맞은 적도 있어요. 배가 난파한 뒤 망망대해서 밤낮을 보낸 적도 세 번이나 됩니다. 공기가 희박한 산간 지역을 다니면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과 구세주를 설교했습니다.
2: 돌도 맞았단 말입니까? 그건 전혀 몰랐습니다.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1: 어디 보자. 미개한 자들로 가득한 루스드라라는 이교도들의 도시였지요. 제가 절름발이었던 자를 치유하고 나니 사람들은 바나바와 저를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황소를 제물로 바치더군요. 우리는 즉시 그들을 제지했고 오직 하나님만이 절름발이를 치유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등을 돌리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요. 사람들은 제가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도시 밖에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혼자 힘으로 일어서서 시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2: 아, 정말로 죽었다가 되살아난 것입니까? 아니면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까?
1: 사람의 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 말입니다. 허나 제가 지금 살아서 당신 앞에 앉아있는 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제 모든 얘기는 루스드라의 시민들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2: 그때 완전히 치유가 된 겁니까? 아니면 겨우겨우 걸음을 옮길 수 있을 정도만 회복된 겁니까?
1: 완전한 치유였습니다.
3: 바울이 돌을 맞은 이야기를 하자 바울로는 매우 흥미로워하며 귀담아 들었습니다. 필기사인 가이오의 얼굴을 보았더니 처음에는 바울의 이야기를 믿지 못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를 마치자 가이오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가득했고 바울로는 몇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듯 했습니다.
2: 누가? 의사로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바울은 존재 그 자체가 기적인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돌을 맞고 나서는 걷기는커녕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할 것입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망망대해에서 하루를 꼬박 지낸 경우라면 적어도 손이나 발 하나 정도는 잃었어야 정상이지요. 아, 물론 그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조건 하에서 말입니다.
1: 휘어진 다리를 볼 때마다 저는 이 다리로 남들만큼 걸을 수 있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물체를 단단히 쥘 수도 없고 글씨도

0: 제대로 못 쓰고 흉터 때문에 왼팔도 끝까지 들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축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눈이나 귀가 잘리지도 않았고 얼굴에도 상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몸이 좀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남들이 하는 건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도와줄 훌륭한 인물들을 계속 보내주시지요.
1: 그럼 누가에게 묻겠습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함께 여행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죠?
2: 네. 아마도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 아닌가 합니다. 주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지요. 진리를 거부하는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에 그늘을 드리웠지만 그녀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기도를 하러 나타났을 때 복음의 빛이 밝게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말씀을 위해 재산까지도 헌납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절차도 없이 몰매를 맞고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노예 소녀를 악마로부터 구해준 것이 문제가 됐지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매일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신들은 물론이고 감옥 내의 죄수와 간수들을 위해서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감옥 문을 부수고 석방을 부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도망을 치지 않았죠. 바울은 한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법과 신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제 얘기가 사실임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1: 오늘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찾아와도 되겠습니까? 그때는 사람들을 더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선교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육체적인 형벌이었겠죠?
0: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저를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저를 거부하셨던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군요.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지요.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계속 여기 있을 것입니다.
1: 예.
2: 바울로와 가이오는 몇 명을 더 데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바울로는 같이 온 한 남자에게 바울의 상처를 보여주자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옷차림도 지저분하고 뭔가 단정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죄수를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바울의 상처를 검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순간 두려워진 저는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모두 나가라고 외치려던 찰나 모든 것을 허용하는 부드러운 바울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바울은 조용히 외투를 벗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3: 저기 화살일 수도 있어.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
4: 이제 곧 알게 되겠지.
3: 그런데도 아직 살아있을까 말이야.
4: 정말 괴로웠겠어. 맞아도 아주 제대로 맞았군요. 오른쪽 어깨에 있는 아홉 개의 줄무늬를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가슴 쪽에서 끝이 나죠. 또 왼쪽에도 아홉 개가 있습니다. 양쪽의 상처가 등에서 십자로 엇갈리고 있군요. 너무 상처가 많아서 한눈에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0: 이렇게 근육과 인대를 자르고 신경을 절단냈을 겁니다. 이러면 바로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감염으로 인해 결국엔 죽게 되지요. 자, 이 갈비뼈 쪽에 튀어나온 살이 보이십니까? 저건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뜻입니다. 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이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1: 보아월, 당신이 당한 굴욕과 고통이 참으로 컸을 텐데 이렇게 무례를 행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 외에는 당신의 말이 진실임을 설득할 방도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2: 방 안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왜 몸을 보여주었느냐고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답하더군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상처를 보여주셨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는가. 바울의 따뜻함과 친절함이 잘 드러나는 대답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스도를 믿는 법을 알려주려는 모습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0: 아니, 자네 지금 혼동하고
3: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나 이거 참.
4: 바울, 누가 아무나 밖으로 좀 나와보시겠어요? 우리 지금 죄송합니다. 손님이 있는 줄 몰랐네. 바울, 왜 옷을 벗고 계신 거죠? 왜 사람들한테 알몸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까?
2: 걱정 말게. 여기 손님들께서는 우리 말을 믿기 위해서 집행관에게 바울을 검사해달라고 하신 걸세.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을 받았으니 다들 확신을 갖게 됐을 것이네.
5: 저희도 완전히 믿기가 어려워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부디 무리함을 용서하시고 난파 사건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감사히 듣겠습니다.
2: 바울과 저는 할 일이 있어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여기 아레스타고가 다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가세 바울. 자, 실례하겠습니다.
4: 자, 그럼 앉아주십시오. 누가와 저는 로마의 노예 신분으로 배를 탔었습니다. 바울을 도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말이죠. 총 278명의 영혼이 그날 배에 올랐고 그들 모두 무사히 상륙했습니다. 심한 파도를 만나 배는 요동치고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우리는 선체에 밧줄을 동여매고 돛을 내리고 가축들과 식량을 내던진 후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그때 모두가 살아남을 것이라는 환영을 보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배를 말타의 섬으로 정박시켰습니다. 그러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족쇄를 풀어서 섬에 오를 수 있게 해줬습니다. 둘째,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셋째, 장관의 아버지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섬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세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곳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고 온갖 종류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돌봐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0: 천국의 영생을 주시고 배를 탔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1: 믿습니다.
2: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1: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3: 사람들은 수없이 기도를 드렸고 죄를 회개했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모두들 그날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바울로는 예배를 위해 자기 집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지만 모질게 대했던 것에 대해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리스다고가 나중에 말하길 가르침대로라면 이들을 사랑하는 게 맞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았다고 고백하더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정화시켜 주신 후 우리는 형제로 똘똘 뭉쳤습니다. 바울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는 원로원과 평의회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서 자신의 전도 사업에 대해 대담하게 설명해 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법정에선 죄수가 아니라 성전의 설교자 같았습니다. 바울은 그날 바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로마는 종교적인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석방의 근거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체포됐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번엔 자택이 아니라 지저분한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쉬지 않고 이어나갔습니다.
1: 바울,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날짜가 정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4: 바울로 오셨습니까? 고통받는 저를 위해 찾아오셨군요. 저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1: 바울, 바울, 이곳은 공기가 너무 안 좋군요. 제가 도울 일은 없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4: 이곳은 항상 눅눅한 데다가 매우 비위생적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형제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부자가 되려는 자를 비난하십시오. 정의와 경건함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추구하십시오. 그 무엇보다 사랑과 온화함,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주어진 영생을 받으시고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바울로, 고통스러운 시험을 이겨내고 거짓에 맞서 싸우십시오. 어려운 시기가 오면 믿음을 멀리하고 파괴적인 교리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선언하십시오.
1: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주님의 길을 갈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영원할 것입니다, 바울.
1: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사랑하는 디모데, 내 믿음의 아들에게 전해주십시오.
0: 예.
1: 거짓을 말하는 영혼을 주의하고 언제나 독실하도록 노력해라. 말과 행동에서 모범을 보이고 사랑과 순수함, 믿음 속에서 살아라.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너를 통해 배울 것이다. 너무 피곤해서 이제 좀 쉬어야겠습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떠나주지 않는군요. 실례지만 잠깐 잠을 자야겠습니다. 몇 시간 후에 다시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0: 그럼 쉬시는 동안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 바울을 위로하시고 그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십시오. 내일도 바울과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당당히 걷고 타의 모범이 되는 지도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사역이 계속될 것임을 그가 알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회자될 것이며 사람들은 바위가 아닌 구원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뒤 남겨질 저희들에게 횃불을 높이 들고 빛을 밝힐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2: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사람들을 가르치고 격려했습니다. 운명의 그날이 되자 바울은 몸을 단장하고 옷을 차려입은 뒤 왕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고개를 높이 들고 당당히 걸어나갔습니다. 검열대를 지나서 죽음의 장소를 향해 혼자 힘으로 걸어갔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뜻하며 이곳에 머무는 것은 선을 위한 계속된 투쟁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처형대에 머리를 올리는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슬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그는 승리했고 그 상으로 주와 함께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3: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11번째 이야기 바울.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우예입니다. 오직 경쟁과 승자 독식만 있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을 보살피시고 붙드십니다. 생명을 풍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사람, 모든 곳에서 미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들려드릴게요. 숙명 글로리아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숙명 글로리아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를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즈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음악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청취자님들의 성원과 애청 부탁드리면서 나보름의 해금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들려드립니다.

나보름의 해금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국악선교단 예가회의 찬양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예가회에는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를 역임한 문재숙 교수에 의해 창단됐고요. 국내외 문화선교와 한국음악 보급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찬양 듣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야곱의 축복 두 곡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나이다. 국악선교단 예가회의 6집 앨범 행복한 동행에 있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야곱의 축복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진행자 오예입니다. 이번에는 고우석의 피리 찬양 하늘 가는 밝은 길 그리고 마이애즈의 가야금 찬양, I am sin, O Lord를 보내드립니다.

고우석의 피리연주, 하늘 가는 밝은 길, 그리고 마예지의 가야금 찬양, I am thine, O Lord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찬송가 421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의 가락을 주제로 삼아서 변주곡 형태로 빚은 기타와 가야금의 앙상블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 박상은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소금 찬양을 남겨드리고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해였고요. 우리의 손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 소망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아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쁜 그림을 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는 김지혜 작가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 좀 더 해주시고요. 축복의 인사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평촌교회를 다니고 있는 서양화가 김지혜 권사입니다. 저는 극동방송 애청자입니다. 방송을 통해 늘 큰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축복합니다.
0: 아멘. 우리 극동방송의 가족이 나와주셔서 참 좋습니다. 얼마 전에 극동방송 갤러리에서 귀한 전시회를 하셨어요. 아름다운 그 꽃 그림을 보고 많은 분들이 참 행복했었는데요. 어떠셨는지요?
1: 네. 이번 전시회는 제게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시는지를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늘 제 믿음이 아주 작다고 느끼는데요. 그런 작은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르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어요. 지난번 초대석에서 세네갈과 말라위, 태국의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0: 네.

0: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1: 할렐루야.
0: 세네갈 선교지의 울타리 공사는 현지인들이 모은 헌금과 미국에 계신 한 성도님의 도움으로 채워졌고요. 말라위와 태국에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 헌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1: 할렐루야.
0: 처음에는 초대의 제안을 받고 많이 망설였어요.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을 제가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었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세요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작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감동은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처럼 작은 헌신 하나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사실 어찌 보면 그분이 이 자리에 나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분은 은퇴하신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실 그날까지 50개국 선교 목표를 정해놓고
1: 네.
0: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건강도 약하지만 선교를 향한 마음 하나로 폐지와 재활용품을 모아 선교 헌금을 드리셨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며 사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채워주신다고 기쁘게 고백하시는 모습이 참 귀하고 감동이었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늘 돌보시면서 살아가셔서 주변에서는 그분을 작은 예수라고 할 정도예요. 그분이 이번 저의 전시회에서 말라위 아이들이 주일이면 먼 황토길을 동생을 등에 업거나
1: 네.
0: 함께 걸어와서 예배드리고 식빵 선호 쪽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의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1: 네.
0: 주일이면 천여 명의 아이들에게 식빵을 나눠주는데 우리 돈으로 40만 원이 든다고 하니 마음의 감동이 되어 매번을 하지 못하더라도 한 번을 하지 못하겠냐 하면서 기꺼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함께 오신 분들도 동참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른 분들의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1: 네.
0: 선교 헌금을 전달한 후 선교사님으로부터 다른 날보다 더 많은 양의 식빵을 받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사진을 받아보면서
1: 네.
0: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했습니다.
1: 네.
0: 앞으로도 그 아이들에게 영의 양식과 함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멘.
0: 선교헌금을 보내드린 태국의 선교사님은 각국의 파송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는 기숙사 사역을 하시는데요.
1: 네.
0: 원래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해외 선교지로 가셨고 파송 선교지에 마땅한 학교가 없어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선교사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돌보고 계셔요. 현재 9명의 선교사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계시는데요. 잘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선교사들이 자녀 교육 문제로 파송 선교지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묵묵히 헌신하는 모습이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소식지를 가끔 받아볼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사명을 지켜주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선교사님께서도 때로는 자신의 정체성과의 싸움 속에서 낙심이 될 때가 있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다시 사명을 붙들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0: 무엇보다도 이번 전시를 통해 작은 순종과 작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1: 할렐루야.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작가님을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고요. 전 세계 각 곳에서 영혼을 위해 애쓰는 많은 우리 사역자님들 계시잖아요.
0: 네.
1: 아, 그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귀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실 또 우리 작가님 응원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그림 작업을 이렇게 평생 해오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감 또 은혜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지요?
0: 네. 저는 운전을 할 때나 작업할 때면 주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날은 그림을 그리며 밤을 꼬박 새

0: 보다 새벽 예배 방송을 듣게 될 때도 가끔 네. 있어요. 제 작품의 소재는 꽃인데요. 산책길에서 만나는 작은 야생화들을 바라보면 정말 작은 꽃 한 송이 안에도 하나의 우주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질서와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창조주의 놀라우신 손길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꽃들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찬양을 가장 많이 부른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담고 싶어서 꽃의 형태와 결을 세심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해요. 때에 맞게 피는 꽃처럼 인생에도 주어진 시간이 있다고 믿는데 주어진 제 삶의 시간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셨으니 내 때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을 70을 바라보는 지금도 신뢰하며 갑니다.
1: 네.
0: 성경에서 예수님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하셨잖아요. 그림을 그리려고 오랜 시간 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가득 차는 것 같아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이 꽃들인데 하나님은 저를 이 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1: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구보다도 집중적으로 관찰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꽃을 그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지금 많이 더 드셔서 눈물을 짓고 계시는데요. 작가님이 그리신 꽃을 보고 있으면 그 세심함에 저도 감탄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꽃이 색깔이 다 다르고 네. 또 꽃잎의 그 명암이 또 다 다르고요. 꽃의 형태는 또 얼마나 많은지 아니 이런 꽃도 있었어? 할 정도로 정말 무궁무진한 꽃의 세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이가 들면 꽃이 더 좋아진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면서 꽃만 보면 다들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네. 우리 작가님은 원래 그렇게 꽃을 좋아하셨군요. 네. 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행복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꽃을 그리시면서 특히 이제 아름다운 자연 또 예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실감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0: 꽃은 인생의 흐름과 참 닮아 있어요.
1: 네.
0: 작은 씨앗으로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준비하여 때가 되면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또 지는 그 과정이 사람의 성장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또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다양함에 있잖아요. 여러 종류의 꽃들이 함께 피어 있을 때 더 보기 좋고 아름답듯이 사람들도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 속에서 함께 어우러질 때 세상은 점점 풍요롭고 풍성해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온 땅에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꽃이 저마다 각기 다른 색과 모양 그대로 다른 꽃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각자의 모습 그대로 함께할 때 서로가 더 소중해지고 우리의 삶도 더욱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꽃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묵상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시라는 믿음과 깊은 산 속에서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과 들꽃들도 돌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를 돌보신다는 확신은 자연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 여러분들도 분주한 일상이지만 꽃과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의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입니다. 꽃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면서 그리시기 때문에 꽃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신 우리 작가님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중에 화려하게 피는 한두 송이의 꽃도 좋지만 어딘가 모르게 소박하게 모여서 아기자기 피어있는 그런 작은 들꽃들도 소중하잖아요.
0: 아, 그럼요.
1: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뭐 크고 위대한 위대하신 그런 분도 사랑하시지만 네. 정말 평범하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해나가는

0: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0: 특히 미처 몰랐던 들꽃을 발견하시면 기쁘실 것 같아요.
1: 아유, 많이 기쁘죠.
0: 네. 그러면 바로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1: 네.
0: 화실에 와서 그림을 그리시고요.
1: 네.
0: 와. 그래서 이렇게 작가님의 미소가 꽃처럼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아까 작가님 좋아하는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말씀을 네. 하셔서 네. 제가 이따 끝날 때 띄워드리고요.
1: 네.
0: 좋아하는 말씀과 그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1: 네.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 집 거실에 걸려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0: 네.
1: 제가 작품 활동을 하는데 전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저의 그림을 보고 공감해 주실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행복해요.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시고 어떤 분들은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제 작품 중에 꽃이 되어 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0: 네.
1: 이 작품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희생된 학생들을 위해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그 아이들처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렸어요. 전시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작품을 보며 생명과 슬픔을 함께 느꼈다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작은 그림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함께 아파하게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 시편 말씀이 더욱 깊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와 이웃의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0: 아멘.
1: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전쟁터처럼 느껴질 때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0: 아멘.
1: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와 함께 하셔서 힘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낙심과 슬픔 속에 있는 분들에게도 임하시길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0: 아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꽃을 그리시고 그림을 그리시기 때문에 작가님의 그림을 보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가님의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저도 바라봤거든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1: 네.
0: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마음에 그런 힐링과 위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
0: 감사 제목이 정말 많으시죠?
1: 저는 4대째 신앙의 유산을 받고 믿음의 남편을 만나 저의 자손 대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평생 감사 제목입니다.
0: 아멘. 믿음의 명문가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또 재능도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작가님 앞으로도 이 꽃이란 주제를 계속해서 네. 그리시고 함께 하실 것 같은데요.
1: 네.
0: 비전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겁니다.
1: 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잠언 말씀처럼 우리의 계획은 늘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이루실 것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노란유교에서 권사로 정년 은퇴하신 후에 평신도 사역자로서 소연평도에서 15년간 사역을 하셨어요. 국내에 교회를 개척하셨고 중국 선교도 하셨습니다. 천국 가실 때까지 북한 선교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으시고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림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저의 그림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며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기 원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0: 두란노에서 펴낸 더 바이블 성경 그림과 함께 소설처럼 읽는다 이 책에도 작가님의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1: 네.
0: 네, 아름다워.

0: 아름다운 시들과 함께 이렇게 또 작가님의 아름다운 꽃이 있어서 보면서 또 감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성경과 함께 작업하는 일들은 또 계속될 예정이죠.
1: 그럼요.
0: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서점에 가셔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특히 꽃을 아름답게 그리고 계시는 김지혜 작가님 모시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꽃과 함께 그 제목이 사모하는 마음인데 전도서 말씀이 얹어져 있네요. 하나님은
1: 네.
0: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전도서 말씀이 참 가슴에 남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오묘한 창조 섭리를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특별한 만남 FEB 초대석 저는 김경아였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살아내는 삶은 참 다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누구의 삶을 보고 있으며 그것을 실제로 삶으로 행하고 있는지, 말씀이 삶이 되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도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하면서요. 성정리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인술이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난 그 불쌍히 이길 걸 불쌍히 이기는 사람이 그 인술을 쏘는 그건 누구나 다, 이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헛다면 헛, 헛는가 안 하는가 그거 차이지 인술을 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영아의 예술을 따라 오늘 송정미 지금 여기에 첫 곡으로 함께 나눴어요. 처음 여러분과 나눈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삶으로 살아내주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음을 행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가 되어 삶으로 살아가는 복음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은 보고 듣기를 원합니다.

라이톤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남우앤의 오 신실하신 주, 조준모의 그의 생각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지금 들었더니 그의 생각 가사처럼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포기할 때에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두 다 나를 떠나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은 셀 수 없고 그의 자비가 무궁해서 그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 때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다마리스의 찬양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내가 누구이길래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이가 나의 이름을 신경 써주시고 나의 아픔까지 신경 써주십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빛나는 아침의 별이 나의 방황하는 마음을 빛으로 비춰주기에 선택합니까? 내가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했던 일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에 의해서입니다. 나는 빨리 시들어버린 한 송이의 꽃이죠. 오늘이 왔고 또 내일이 지나갑니다. 바다의 일러기는 파도, 바람 속에 있는 수증기와 같이 금방 없어져 버리지만 여전히 당신은 내가 부를 때 귀 기울이십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붙잡아 주시죠.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들었던 Who Am I죠? 캐스팅 크라운의 찬양 들으면서 이 가사가 얼마나 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함께 나눴어요. 바다를 잠잠케 하는 목소리가 빛 가운데 불러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일러기는 폭풍을 잠재우십니까? 라고 하시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소박의 찬양으로 이 찬송과 같이 조용히 나눌까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수박의 찬송가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어노인팅에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나 주의 도움 바꿔줘 메들리 들었고요. 쉐키나 찬양단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마지막 곡은 시벨리우스의 네 핀란디아가 원곡이죠. 찬송가 Be Still My Soul 내용은 아 잠시

참아라, 주님은 내 편이시니 인내로서 슬픔과 고통의 십자가를 견디어라. 너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채우시도록 하여라. 모든 변화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리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들으며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라며 스캇 브래너의 음성으로 Be Still My Soul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종미였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중세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느 날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아퀴나스를 알아보지 못한 목욕탕 관리인이 거칠고 볼품없는 차림새를 한 이 아퀴나스의 모습을 보고 가난하고 무식한 불황자로 오해를 하면서 호통을 치고 빗자루로 밀쳐냈다고 해요. 그때 아퀴나스는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아퀴나스야 이렇게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황급히 도망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 초라하다는 이유로 저 사람에게 천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의 거칠애와 위선적인 신앙을 보시고 똑같이 여기시겠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모습이나 타인의 시선에 치중해서 경건한 척 포장하며 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짜 내면은 어떤지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순간에 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정말 아퀴나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누군데, 어? 내가 어떤 사람인 내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떨까? 이걸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내면 가장 치열한 전쟁터, 그리고 워십 찬양 베스트 앨범 가운데 마음의 예배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신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연현상을 보고 기상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요. 자연현상까지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잘 대비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듯 보이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영생을 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인데, 솔직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시면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때 겉모습만 꾸미고 자기 죄를 모르는 것, 이것이 곧 주님을 부인하는 외식이고 위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의 어머니가 독실한 러시아 정교회 신자였다고 합니다. 스탈린의 어머니는 아들이 위대한 성직자가 되기를 바라며 신학교에 보냈지만, 권력을 잡은 스탈린은 무신론 정책을 펼치면서 수많은 종교인을 박해하게 되죠. 나중에 어머니가 노년에 임종을 앞두고 계셨을 때 스탈린이 마지못해서 문병을 가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슬퍼하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는데요. 참 안타깝구나. 차라리 네가 사제가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자 권력에 취해 있었던 스탈린은 어머니의 이 마지막 진심어린 충고와 신앙적 호소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굳어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면서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원웨이 싱어즈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예라모십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원웨이 싱어즈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하람 워십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 야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밭을 팔아서 그 일부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부는 마치 자기가 전 재산을 드린 것처럼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경외를 받고 싶어 했죠. 하지만 부부의 실상은 마음에 가득한 탐심과 허영을 숨겨두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부부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준엄하게 꾸짖게 되죠. 그 순간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나 화려한 종교적인 포장, 남들에게 보이는 거룩한 겉모습, 여기에 속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면의 숨은 죄와 위선을 회개하지 않고 거칠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무서운 죄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리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싱스퍼레이션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리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싱스퍼레이션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했고 사회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였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화려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그들은요, 자신들의 경제적 풍요와 종교적 활동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영적으로 날씨가 아주 맑고 평안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 우린 괜찮아, 아주 잘 믿고 있고 뭐 잘 살고 있고, 아, 너무 좋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내리신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내면에 가득한 영적 파산과 추악한 죄의 실상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괜찮아, 잘 살고 있어, 겉포장만 번지르르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그들의 외식을 토해내겠다고 경고하셨죠. 세상의 날씨와 경제적 징조는 예리하게 분별하면서도 자기 영혼의 벌거벗은 죄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깊이 슬프시게 해드리는 영적 위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위선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춤추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호산나 싱어즈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파워워십의 주님의 마음으로 춤추리.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호산나 싱어즈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파워워십의 주님의 마음으로 춤추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소설 두 노인이라는 소설에는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떠나기로 맹세한 두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유한 노인인 엘리셰프는 순례길에 오르기 전에 온갖 치장과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동네 사람들에게 과시했는데요. 반면에 가난한 노인인 이핌은 출발 직전에 흉년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이웃 가족을 발견하고 자신의 순례 경비와 먹을 것을 전부 나누어 주느라 결국 출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진짜 영적인 성지 순례의 의미를 깨달은 엘리셰프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지리적 장소나 화려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자기 죄를 애통해 하는

심령임을 결국 깨닫게 되었다고 이 소설에선 이야기하고 있죠. 겉모습만 순례자의 옷을 입고 남들의 이목을 신경 쓰면서 자신의 의를 뽐냈던 엘리 셰프의 이 노인의 모습은 정작 자신의 내면의 죄와 이기심은 돌보지 못하고 외식으로 가득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마치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었던 노인 이핌처럼 그렇게 겸손과 진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이의 내 마음 다해, 예수 손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옹기장이의 내 마음 다해, 예수손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이 겉모습만 거룩하게 꾸미고 속의 죄를 보지 못한 외식의 진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런 비유였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뭐 소득의 11조를 바치는 완벽한 종교인으로 보였지요. 바리새인은 기도를 시작하며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이 옆에 있는 이 불쌍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화려한 종교적 외양과 도덕적 스펙을 치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에 곰팡이처럼 피어오르는 교만과 위선의 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

며 이세리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통곡하며 고백한 세리가 결국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종교적 행위와 타이틀로 반짝반짝인다고 할지라도 내 안의 죄를 직면하지 않고 거칠에만 취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가장 큰 부인이며 가증한 위선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요, 늘 날마다 정직한 삶, 정직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마지막 곡 제이어스의 정직한 예배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옛날 어느 부부에 남편은 청각장애인이고 아내는 시각장애인인 부부가 있었대요. 이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앞을 못 보니까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고요. 남편은 듣지 못했으니까 아내의 잔소리를 들을 수 없었대요. 어느 날 마을에 기적을 행하는 마법사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은 부부는 마법사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장애를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법사는 그들 부부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어 장애를 고쳐줬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내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당신이 못생겼을 줄이야. 그러자 남편도 외칩니다. 아니 당신 목소리가 이렇게 끔찍했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구먼. 둘 다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죠. 근데 우리에게 뭔가 울림을 줍니다. 부족한 것이 꼭 불행만은 아니고요. 많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자족하는 삶, 내 삶 그대로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마음과 그 영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 나의 삶 그대로를 진정한 감사로, 찬양으로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상 16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시와그림의 감사해. 그리고 앞서서 들으신 찬양 사랑나무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앞선 두 찬양 모두 언제나 들어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참 좋은 찬양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부족하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도 아니고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내 있는 상황 속에서 자족하며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복된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게 다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감사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C5 Worship이에요. 감사함으로.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노인팅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이 감사의 제목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찬양 올려드리고요,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날 향한 그 사랑과 섭리를 볼 수 있는 감사의 마음,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굿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교통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다시는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 악착같이 죄를 끊어내야만 하는 무거운 숙제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루터가 이 말을 남긴 진짜 이유는 사람의 종교 행위나 외적인 반성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진짜로 맛본 사람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죄가 미워지는 것이죠.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꿈꾸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강연희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조시 몰드윈의 Time and Time Again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웹앤 맥킨타이어의 살아계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Shea Norman의 'Tis So Sweet'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Sarah Groves의 'He's Always Been Faithful'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웅재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현실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앤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오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레인보우 브릿지의 주님은 내 호흡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일까요? 이어지는 찬양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인데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과도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인데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참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만 가득한 듯 하면서도 그 안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또 주님의 동행하심의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늘나라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천국과도 같은 삶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큰 은혜를 힘입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세상에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삶이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천국과도 같은 삶일 겁니다. 오늘도 근심 걱정을 버리고 천국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방송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또 함께 나누는 예 사연들,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에서는요, 북한 땅을 떠나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을 나눠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과 남한의 자세한 월요일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지요.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 바로 북한 선교, 복음 통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와 물질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역을 섬기게 하신 결과가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4천 명이 넘는 탈북민이신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한 탈북민 성도의 간증을 만나보실 겁니다. 사선을 넘어 이 한국에 오게 된 계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깨닫고 있는 한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이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0: 지금부터 유 형제님의 이야기 만나보시겠습니다.
1: 2019년에 우리 군의 중부전선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을 가지기 전부터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태어날 나라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그냥 태어났어요. 네, 제가 살았던 그 마을이 DMZ하고 그리 멀지 않습니다. 제가 북한을 알아버렸죠.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살아갈 나라를 선택을 했죠.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어찌 보면 감사하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네,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이런 생활이 더 저에게 감사함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있었을 거잖아요. 저도 세뇌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거든요. 어느 순간에 제 생각이 바뀌는 그 터닝포인트가 있었을 거잖아요. 제가 나름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열성분자였어요. 네, 공부도 잘하고 뭔가 노동당 그에서 가르치는 걸 착착 잘 받아들이고 했는데 어느 날 산에 약초랑 이렇게 캐러 갔는데 전단지를 제가 보게 됐어요. 전단지를 보는데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나? 그리고 김정일은 과연 신인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저는 그에 대해서 의심을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멘트 속에 다시 한번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김정일이 과연 신인가? 그가 신이라면 그렇게 위대하다면 북한을 이 상황으로 만들어놨을까요? 제 주변의 사람들은 다 정말 몸이 약하거든요. 북한에서는 정말 이 사람들이 살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과연 그들이 과연 정말 신에 가까운 뭔가 그런 인물들이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안 갈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사실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하나 좀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백두산 답사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백두산 답사를 간다는 거는 그래서 나름 열성분자들을 선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백두산을 쭉 걸으면서 중국 국경을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삼천리 금수강산 내 나라는 제일 아름답다 이렇게 제가 매일 배웠는데 중국을 보니까 이 북한의 상황이 정말 앙상하게 산에 그냥 나무가 하나도 없고 뼈만 남은 산 같은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로구나. 저게 중국은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으면 저렇게 만들어놨을까. 또는 뭐 정치랑 얼마나 잘했으면. 사람들이 근데 사람이 그냥 신앙이 없거나 그러다 보면 가장 그 밑에 심리적으로 그걸 질투를 하더라고요. 질투를. 저 중국, 저놈들 이러면서 저랑 같이 갔던 학교 동기들 다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저 똥대놈들 뭐 이러면서 비판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비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열심히 우리 저렇게 살아서 저렇게 만들면 되지 않나? 왜 저걸 비판하나? 난 저걸 내가 이 땅을 내가 지금 북한에서 살아가는 이상 나는 북한을 저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거다. 이렇게 제가 거기서 마음을 먹고 왔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쭉 복무를 하는데 뭐 열심히 했어요. 군대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도 뭐 빛이 안 나더라고요. 똑같이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됐을 때는 뭔가 노동당의 그 연줄이 있는 그 친구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안 됐을 때는 모든 화살이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저는 참을 수가 있어요. 네, 참을 수가 있는데 더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제가 앞으로 군대를 전역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사회 민간인으로 살아갈 때 걱정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미래를. 근데 제가 일을 해도 일한 만큼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보수를. 그리고 그걸 달라고 하면 사상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하면 감옥에 가야 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땅을 이걸 바꿔야지 이런 시스템을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은 모든 제 친구들이나

북한에서 운전병을 하다 보니까 많은 걸 경험을 하고 많은 데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노동당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걸 깨우쳐버린 거죠. 근데 제가 저희 형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네가 뭐라 미쳐가지고 네가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다 멸살되고 네 생각은 달걀로 바위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노예만큼도 안 되는 땅인데 왜 우리가 여기서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밟히더라도 한번난 진짜 대들고 싶다. 달걀이 되더라도 나는 바위를 때리고 싶다. 내가 먼저 달걀이 돼서 바위를 때리면 나와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두 명, 세 명이 생겨서 깨진 달걀이 바위를 덮어버리고 말 거다. 이렇게 형한테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DMZ 철책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형하고 헤어져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DMZ 넘어간다는 게. 앞에 불빛이 쫙 있고, 그리고 철책 있고. 저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냥 계속 밟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미래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고요. 그래서 사람이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어디엔가 신이 있다면 저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고 이제 선택한 이 길이 저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길이 틀리지 않고 옳은 길이라면 제발 좀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눈물을 진짜 펑펑 흘리면서 십자가를 딱 그었어요. 긋고 그다음에 출발을 했죠. 제가 뭐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왔어요. 전 DMZ 넘는데 3시간이 안 걸렸어요. 네, 북한을 딱 떠나서 3시간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철책 앞에까지 가니까 군인들이 총을 들고 뛰어나옵니다. 군인들이 저를 다 발견하고 귀순할 의사가 있는가? 남쪽으로 내려오라. 이렇게 귀순 유도를 해서 제가 철책 앞에까지 갔죠. 가니까 총 들은 군인들이 쭉 뛰어나오더니 저를 이제 쭉 감쌉니다. 감싸는데 또 그렇잖아요. 뭔가 그래도 비장한 각오를 품고 온 놈인데 제가 거기에 뭔가 쭈글탱이처럼 모습을 보이면 이게 가오빠지잖아요. 옷깃이랑 좀 이렇게 좀 바로하고. 그리고 저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진이라든가 찍어서 유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쭉 꺼내서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장비들 다 이렇게 내려놓게 하고 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치도 망설임 없이 저는 내 집에 네 발로 찾아왔는데 왜 묵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절차니까 따라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 대꾸를 못하고 묶여서 안에 들어갔습니다. 왜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멘트를 딱 꺼내려고 시작을 할때 그런 말 하지 마 하더라고요. 당신은 여기서 살던지 아니면 판문점으로 우리가 보낼 거야. 두길 중에 한 길을 택해. 그러는 거예요. 참 막막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대한민국 여기 와서 제 혼자 살면 제 가족이나 친구들은 어떡해요? 네. 그런 마음에 상당히 고민스러웠어요. 근데 판문점으로 보내겠대요. 여기서 안 살면. 판문점으로 보내겠다는데 제가 거기다 또 뭐라고 해요? 판문점으로 보낼 거 같으면 날 죽여서 넘겨라. 그럴 일은 없다. 하고 하다가 제가 살겠다고 그다음에 네, 사인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뭔가 5년 동안 쌀밥에 고기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뭔가 주변에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너 하나님 믿어봐라 이렇게 권하실 때 아니 내가 주체 세상도 안 믿었던 놈인데 그걸 무슨 하나님을 믿냐고 이랬어요. 사실 그 김일성 그 시스템이 우리 하나님 그 성경을 똑 따다가 거기다 갖다 놓은 거거든요. 내가 그걸 왜 믿냐고 이렇게 대꾸를 했죠. 그리고 쭉그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제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때 힘들었거든요.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무인도에 혼자 떨어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외롭더라고요. 외롭고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운이 빠질 때마다 제가 왔던 철책에 갑니다. 철책에 가서 내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내가 철책을 넘어왔지? 이렇게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정말 눈물이 비 오듯 쏟아내립니다. 쏟아져 내리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고 그리고 다시 와서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그때 뭔가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물론 내가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한국에 왔다고 했지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는 이거는 내 용기로 또는 나의 선택으로 온게 아니로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한 그런 계획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그런 성경의 구절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처음에
성경을 폈을 때 졸리더라고요, 상당히.

지금도 졸려요, 사실. 네, 지금도 제가 성경을 완독을 못했어요. 졸려가지고. 노동당에서 성경에 대해서 엄격히 통제하거든요. 성경 보지 마라. 성경을 아주 그냥 최고의 불원서적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엄청 궁금했어요, 제가. 대체 성경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그 노동당이 이렇게 무서워할까? 그리고 와서 제가 성경을 펴봤는데 졸리더라고요. 네.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게, 근데 마음에 와닿던 그 구절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대학 공부를 할 때, 이게 준비를 할 때, 저에게 교무부장 선생님이 신앙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가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신앙에 대해서 그 불신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면 짜증나요. 이해가 안 되니까. 처음에 싫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이 삶을 통해서, 아니, 이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만 하지 않나. 그리고 그분도 있고 제가 또 아는 형이 있어요. 형이 이번에 박사 과정을 마쳤는데 여기 한국에서. 그분도 보니까 아니 내가 저 형이 믿는 신앙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직도 믿어지진 않거든요. 네, 저는 과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과학. 어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오늘 일어날 수는 없어요. 어제 사람이 죽었는데 오늘 살아나야 예수님이 그때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과학을 배운 사람이로서 이게 논리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과정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부활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교무부장 선생님 그리고 제가 알았던 형 그리고 그분들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 나도 삶을 살아갈 때 최소한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재개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언제든 추가 공격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과 유럽, 아시아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일제히 뛰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도 급락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G20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산업과 과학기술, 금융 분야에서 잇따라 회동하며 양국 공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이 지난해 연간 수출액의 97.7%에 이르면서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국가보위성을 국가정보국으로 개편한 데 이어 산하 정치범 수용소의 지휘관리 체계와 수감자 관리 방식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일부 지역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로 선발되기 위해 결혼을 서두르는 청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아시아에서 자녀 한 명에게 고품질 제품을 사주는 이른바 골든키즈 소비가 확산하면서 한국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K-POP과 K-드라마로 한국 문화를 접한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유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재개된 이란 공습과 관련해 공격이 너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지난달 30일 약 한 달 만에 이란을 공습한 데 이어 이달 1일에도 추가 타격에 나섰고 이란 역시 미군을 상대로 보복 공격을 시도하면서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레이더 시스템과 미사일 시스템, 기뢰 투하 시스템 등을 다시 구축하려 하고 있었다며 이 가운데 기뢰 투하용 로켓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 이를 제거하기 위해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공격이 매우 강력했다며 미국은 원할 때 언제든 추가 공격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국민들에게 언제 봉기할 것이냐고 묻기도 했는데 관련 질문에 이란 정권이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면서 이란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개전 당일에도 공격이 끝나면 정부를 접수하라는 취지로 이란 국민들에게 사실상 정권에 맞선 봉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그 충격이 세계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5.2% 오른 배럴당 90달러 22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 가격이 종가 기준으로 9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7월 이후 처음인데요. 브렌트유 역시 4.6% 오른 배럴당 94달러 65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지거나 다시 긴축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장기 국채 금리도 일제히 뛰었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4.8%로 1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영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 5.2%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독일 10년물 금리도 2011년 이후 가장 높았고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도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4.4%로 넘었고 코스피는 하루 만에 3.99% 급락했는데요.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도 2.85%, 대만 자치안 지수도 1.67% 각각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열린 G20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일본이 산업과 과학기술, 금융 분야에서 잇따라 회동하며 양국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마이클 크라시우츠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일본 과학기술정책 담당상과 만나 일본을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필수적인 파트너라고 평가했는데요. 일본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 제네시스 미션의 첫 국제 파트너로 참여해 AI 분야에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하워드 러튼이 미 상무장관도 지난해 미일 무역협상을 이끌었던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만났는데요. 일본은 앞서 5,55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정했고 석유와 가스 수출 시설, 화력발전소, 소형 모듈 원자료 건설 등 구체적인 사업도 발표한 상태입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만나 미일 동맹과 거시경제, 일본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도한 환율 변동성을 피하기 위한 정책 공조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98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7%나 증가했는데요. 월간 수출액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고 수출은 15개월 연속 월별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6,934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 7,093억 달러의 97.7% 수준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올해 남은 넉 달 동안 약 3,066억 달러

달러를 더 수출하면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서게 되는데 월 평균으로는 약 766억 5천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최근 월간 수출이 900억 달러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는 달성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경제 성과를 두고 지난해 취임 당시와 비교하면 상전 벽해라고 평가하면서도 잠재 성장률 3% 복귀와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넘어설 경우 세계 수출 순위에서도 한 단계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국가보위성을 국가정보국으로 개편한 데 이어 산하 정치범 수용소의 지휘와 관리 체계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 구금시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9차 당대회 이후 정치범 수용소의 관리와 수용, 경비 체계를 국가정보국 산하로 다시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상급 기관에서 현장 관리 기관까지 이어지는 지휘 보고 체계도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문건에서 정치범 관리소라는 표현을 줄이고 수감자를 사상범 수용자 등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으며 각 관리소의 기존 번호와 관리구역 체계도 다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수감자 전면 재등록 작업과 관리구역 재편을 진행하면서 개인별 전자관리 계정을 만들고 관리번호를 새로 부여하거나 갱신했다는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또 중대사상범이나 체제전복으로 분류된 수감자들을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 이른바 체제전복 특별수용구역으로 보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이 특별수용구역이 기존의 완전통제구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로 선발되기 위해 결혼을 서두르는 청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해외로 파견되는 노동자가 적지 않은 데다 추가 파견을 위한 모집도 이어지면서 김책과 회령, 길주 등 일부 지역 청년들 사이에서 해외 파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북한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로 선발되려면 출신 성분과 사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하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에 보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탈락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결혼 여부도 최종 선발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국이 배우자와 자녀를 북한에 남겨둔 기혼자를 우선 선발해 해외에서 이탈하거나 탈북할 가능성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 내부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장사 역시 환율 상승과 미천 부족으로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파견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돈을 모을 수 있는 경제적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들이 오히려 해외 파견 자격을 얻기 위해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저출생이 이어지는 아시아에서 자녀 한 명에게 더 많은 돈을 쓰는 이른바 골든키즈 소비가 확산하면서 한국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개막한 아시아 최대 건강기능식품 전시회 비타푸드 아시아 2026에는 80여 개 국에서 650개 이상의 기업과 1만 6천여 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코트라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공동 전시관을 운영하고 독립 부스를 설치한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국내 참가 기업이 100곳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지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이 기존 어린이용 건기식과 비교해 맛과 식감, 체형, 포장 방식에서 차별화돼 있다며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대만과 태국, 베트남 등에서는 출생아 수 감소나 중산층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자녀 한 명에게 더 좋은 제품을 사주려는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세계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지난해 36억 달러에서 2033년 약 6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데요.
다만 한국산 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은 해외시장 확대에 부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있어 국내 업체들은 인체 적용 시험과 기능성 자료 등을 통해 제품의 효능과 프리미엄 가치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K-POP과 K-드라마를 보고 자란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유학과 취업까지 준비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는 한국 전통 건축물과 태극 문양 등을 본뜬 서울문 거리를 중심으로 고려인 식당과 K-뷰티 매장, 한국식 디저트 카페가 들어서 현지의 대표적인 문화 상업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타슈켄트 부천대학교 학생들 가운데는 K-POP과 K-드라마를 계기로 한국어를 익힌 뒤 한국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한국 화장품 기업과 한국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알 파라비 국립대에서도 한국학을 전공하며 한국 기업 취업이나 외교관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고 일부 학생들은 실제로 한국 대학에서 교환학생이나 복수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에서는 K-POP의 영향으로 춤을 배우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K-POP 댄스팀이 5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한류가 단순히 음악과 드라마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어 학습과 유학, 취업 등 구체적인 진로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교류와 협력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 7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 남한은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지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3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남도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겠습니다. 곳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20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습니다. 강원도 영동에서는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인천 21도, 강릉 20도, 춘천 19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인천 29도, 춘천 28도, 강릉 25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북도도 대체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전라남도와 경상도의 하늘엔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부산 23도, 대구 22도, 광주 21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31도, 부산과 대구가 28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24도로 시작해 낮에는 29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전 지역이 맑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신의주 19도, 평양과 개성 18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와 개성 28도, 평양 27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의 하늘도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과 청진 15도, 낮 최고기온 함흥 24도, 청진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엔 구름이 많겠고요. 서해 북부는 맑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로 서해 북부가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7일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이 새벽 시간, 새벽이라고 할수 있나요? 한밤중 또는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은 새벽이겠네요. 자, 이렇게 이 방송을 깨어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셨는데, 우리 0772 성도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익산에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항상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오늘은 북녘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 힘을 전하고 싶어서 문자를 남겨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통일의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녘의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북녘 땅에는 우리 동포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또 응원의 마음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이 통일이라는 큰 대업 아래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샵 1069번으로 이런 문자들, 응원의 메시지와 한줄 기도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노동자분들, 또 북한 주위 노동자죠. 또 탈북민 분들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거나 또는 외부의 소식이 궁금하고 또 저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마 참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시다면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반응과 그 마음 전하는 편지와 엽서 오늘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 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그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일을 오래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신속하게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셨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어떤 상황 중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 응답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며 믿음과 감사,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함께 올려드릴까요?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찬양사역자 방길호 씨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아이노스 합창단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곁들여 주어지리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가장 선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도노마리아 김동연 씨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할까요?

기쁨으로 함께 찬송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이번엔 영어 찬송으로 올려드릴게요. 크리스틴 레인입니다.

0: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서울 챔버 싱어즈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소설 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작가 유명하지요. 일본의 대표적인 여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자가 초등학교 교사를 7년간 하다가 폐결핵 척추병에 걸려 13년 동안 병원에서 요양생활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킨슨 병과 여러 종류 피부진화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말년에 암으로

0: 하나만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고난 때문에 진정한 인간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되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고 고통 때문에 진정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의 문제, The Problem of Sorrow,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영국 여왕 엘리자벳 2세 영정의 조문객들이 16시간을 기다렸다가 잠깐 가서 묵념하고 나가네. 16시간. 참 영국 국민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민족에게 존경을 받았으면은 70년 여왕을 하면서 흐트러지지 않은 영국 국민을 위해서 마음 씀씀이했던 그 여왕이 돌아가시니까 16시간을 기다려서 잠깐 들어가서 묵념하고 나오는 영국 시민들. 이 땅에 태어나서 눈물 안 흘려본 사람 없을 거예요. 울고 또 울어도 시원치 않을 때 있었을 겁니다. 통곡도 해봤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죽었을 때, 친한 친구가 갔을 때, 식구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 참 울어봤겠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향유옥합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안성은 씨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그리고 박진희 씨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어서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까지 올려드립니다. 세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함께 합니다.

0: 입니다.
1: 오늘도 남한정착 3개월 차 우리 양강도에서 온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남한에 정착하면서 있었던 언어의 차이를 경험했던 얘기들도 해주시고 이 3개월 동안에 해야 되는 무수한 과제들, 헤쳐나가야 되는 그 도전들에 대한 나눔을 주셨어요. 이곳에 오셨을 때 정말 많은 그런 차이를 느끼셨을 텐데 그 가운데 와, 이 부분은 정말 북한이랑 다르다라고 느꼈던 와, 이건 정말 다르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만 더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0: 제가 삼국에서도 살고 북한에서도 살아보고 이 한국 땅에 도착했는데 이제 완전히 사회가 외국인 겁니다. 예. 한 민족이지만 정말 너무 다른 거예요.
1: 같은 기역, 니은, 디귿을 쓰지만,
0: 예, 맞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세상이고 이제 모든 것이 생소한 거죠. 예. 그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거지만, 입는 문제, 예, 입는 문제나, 이제 먹는 문제, 예, 이런 데서 이렇게도 먹고 사느나, 예, 그렇게 하고, 북향민들이나 다른데 삼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살지만, 딱 오면은, 이 나이 차이에서 얼굴에서 확 표현이 나는 겁니다. 이제 주름도 없고, 예, 한 40대다 하지만, 한 30대나 20대 돼 보이고, 60대 돼 보이는, 60대 분이시지만, 한 40대 정도 보이고, 예. 근데 저희들은 이제 딱 넘어오는 그딱 표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런 데서 이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런 남한에서 우리가 살기 위한 함께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은 정말 전쟁터와 같구나. 예. 이런 느낌을 가졌고, 그런데 저는 이 가운데서도 기본 사람이 가져야 할 것, 가지고 써야 될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예, 공동체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다 하지만, 하더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만족함을 줄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세상에.
1: 하나님 외에는
0: 예,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의 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에 있던 스트레스도 함께 다시 풀고, 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내가 위로도 받고, 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 있는 겁니다. 예. 아주 작은 문제인 것 같거나, 정말 이거는 보잘것없는 거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그 어느 점에서나 다 같이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너무 힘든 거죠. 우리 북향민들로서는 정말 이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 함께 사는 게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정말 견디기도 힘들고 내가 배겨내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1: 그래서 항상 성경을 통해 몇 차례나 강하고 담대하라.
0: 예, 맞습니다.
1: 내가 이겼다.
0: 예.
1: 라고 하신 하나님을 언제든 어디서든 어떻게든 붙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한에 계신 신앙생활을 하시는 주민분들도 분명 그러실 테고, 선생님처럼 중국에서도 몰래 이제 성경을 읽고 주님을 예배하는 분들도 분명 그러실 테고, 이곳에 와서도 저희에게 주어지는 과제들 같아요. 그래서 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함께 모여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지금 저희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서 전파로 이렇게 만나지만 그 마음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겨요, 선생님.
0: 아멘.
1: 이 소망 가운데, 이런 전쟁 가운데도, 영적 전쟁 가운데, 아직 3개월 차밖에 되지 않으셨지만, 이곳에서 처음 흘렸던 눈물이 기억이 나실까요, 선생님?
0: 당연하죠. 저는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이것까지 인도하신 그 어려운 가운데서

0: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적을 창조하시고 저희 머자를 이곳까지 인도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너무도 감격하고 정말 꿈만 같아서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굵은 눈물이 출출 떨어지더라고요.
1: 그렇게 눈물의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신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했을 때 어떤 분일까요?
0: 나에게 하나님은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정말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짜 저의 돈이 되시고 예 저의 희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 아픔에 더 아파해 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면 더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신실하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1: 그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중국에 계실 때 만나셨잖아요.
0: 예.
1: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나 자신을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크게 변한 것 같으세요?
0: 저희 몸에 있던 모든 이 육체적 질병들이 정말 다 가셔지다시피 했습니다. 다 치유가 됐고, 가정의 회복과 마음의 평안. 예, 이게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보이지는 않는데, 이 마음의 상처나 이 아픔들이 얼마나 우리 사람을 짓누르고 죽이는지 제가 정말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절실히 깨닫습니다.
1: 회복을 주시고 평안을
0: 예.
1: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감히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거잖아요.
0: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저는 감히 말하고 정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전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1: 네.
0: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습니다.
1: 회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자 친구 되시는 하나님.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저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분이라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꼭그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특별히 북한 땅에서 이 방송을 우연히 주파수를 돌리다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말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라는 물음표를 스스로 가지시고요. 그 물음표를 꼭 계속 붙들고 나아가시면 답을 얻으실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또 소망, 소명, 비전이라고 하죠. 어떤 내일을 그리게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남한 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값싼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소망을 품으며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그런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내가 물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 그것들이 너를 뒤덮지 못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걸을 때 내가 태워지지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모든 것을 아뢰며 기도로 이 새벽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번 한 주 오는 이 모든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이 새벽녘 은혜로 가득한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벌써 뭐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지 이사 오신 지 10여 년 차셔서 이제 선선한 가을만 되면은 저희가 뭐 어디 떠나곤 하는데 이미 국내 여행이나 국외 여행이나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
1: 그렇죠. 외국에도 많이 다녔죠. 외국도 많이 다녔고 한국도 많이 다니지만은 또 더더욱 많이 다니는 곳이 그래도 북한이 바라보이는 북녘 우리 남쪽으로 말하면 북한 휴전선 지역 그 근처에 많이 또 가보곤 해요.
0: 네.
1: 그쪽 보게 되면 전망대들이 많잖아요. 강원도 고성에도 통일전망대가 있고
0: 그쵸.
1: 여기 또 파주에 오두산 전망대 있고 임진각에도 또 전망대 하여튼 곳곳이 전망대가 있어요. 북한이 바라보이는 전망대가.
0: 네.
1: 네, 그렇게 이제 또 다니기도 하고 참 이 국내외로 많이 다니죠. 북한은 여행증명서 때문에 또 여권이라는 건 일반인은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0: 네.
1: 해외 나간다거나 북한 국내 안에서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는데
0: 네.
1: 참 이 대한민국 오니까 너무 헐헐 나는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네.
0: 자유의 몸으로 우리 그

0: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우리 대표님의 여정 가운데 네. 오늘 또 너무 귀한 내돈내산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지난 주말 임진각 곤돌라 관광과 제3단굴 입장료로 2만 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임진각 곤돌라랑 제3단굴이라고 해주셨어요.
1: 맞습니다.
0: 여기가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북녘 땅에 보이는 인근 지역이죠.
1: 그렇죠. 임진각이면 북한이고 개성 있잖아요.
0: 네.
1: 개성 들어가는 도로에 있는 그 위치에 있어요.
0: 어,
1: 개성공단이라고 옛날 그 전에 그 남북한이 거기서 같이 일했던
0: 맞아요.
1: 공단 있잖아요. 그 가는 도로가 있는 게 이제 임진각이 되거든요.
0: 네.
1: 그 임진각은 또 이제 전쟁이 끝나서 포로교환을 했던 위치기도 해요. 근데 거기 가보면 북한이 많이 보이거든요. 개성까지 오. 보여요. 개성 시가가 보이고 개성 공단했던 것도 보여요.
0: 어.
1: 예, 그렇게 이제 북한 쪽이 보이는 곳이라서 그리고 또 보면 황해도 쭉 그 주변도 다 보이고.
0: 네.
1: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북에서 온 우리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서 8월 15일 때면 보통 이제 예, 그때 명절 휴무가 있잖아요.
0: 네.
1: 그때는 차를 끌고 이제 걸어 가서 북한 쪽 바라보면서 뭐 어머니 아버지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관광도 하고 그러죠.
0: 네, 네. 진짜 남다르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저도 고성 지역이랑 강화도 지역이랑 곳곳에 가서 봤는데
1: 네.
0: 거기가 이제 전자망원경도
1: 있잖아요. 있죠.
0: 네. 근데 그걸로 보면은 자전거 타는
1: 다 보여요.
0: 주민이나 네.
1: 일하는 것도 보이고
0: 그쵸?
1: 네, 사는 사람들이 그 집 근처에서 움직이는 거
0: 네.
1: 강아지 다니는 거 다 보이고
0: 저는 그 들판에서 네. 누워계신 주민분도 본 적 있어요.
1: 글쎄 맞습니다. 군인들도
0: 맞아요,
1: 동원 다니고 하는 일하러 다니고 하는 게
0: 초소 근처 글쎄, 왔다 갔다 하는 군인도
1: 맞아요,
0: 본 적이
1: 보여요.
0: 있는데 참 마음이 더 남다르실 것 같아요. 대표님.
1: 그렇죠. 한 번씩 가서 볼 때마다 북한에서 살아왔던 그 옛날들이 다 추억이 다 떠오르죠. 예, 근데 그래도 또 좋은 게 뭐냐면 한쪽으로 마음은 또 이렇게 막 슬프고 또 이렇게 좀 뭐 우울해지더라도
0: 네.
1: 또 그 지역을 우리 대한민국은 또 너무든지 관광지로 잘 꾸려놨잖아요. 그래서 가다 보면 또 거기서 또 친구들끼리 관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곤돌라 같은 경우는 북한은 이 곤돌라를 이제 삭도라고 할 수 있는 건데
0: 네.
1: 삭도 여행이죠. 공중에 이제 줄 매달려 가지고 그게 이 비무장지대
0: 아.
1: 쪽 그쪽으로 지나서 안쪽 뒤갔다 나온단 말이에요.
0: 삭도.
1: 왕복으로. 예.
0: 근데 정말 다르네요.
1: 북한은 예, 북한은 삭도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케이블카 이렇게도
0: 그쵸.
1: 말하는데 곤돌라가 이 케이블카를 가지고 이제 갔다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다 보면 그 밑에 케이블카 밑에 있잖아요.
0: 네.
1: 밑에 내려다보면 이게 유리가 돼 있어요. 완전.
0: 무서워요. 저는.
1: 네, 고강도 유리가 돼 있어요. 그 내려다보면 완전히 아찔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울쭉했던 마음이 어디서 사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막 놀다가 오기도 하고 또 그날 갔을 때 우리가 삼당굴이 그 주변이 가까이 있어요. 한번 가면 삼당굴도 같이 가보곤 해요.
0: 네.
1: 이 삼당굴은 이제 북한 군인들이 북한군에서 예, 한국에 침략하기 위해서 땅으로 이제 그 군대들이 남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굴을 파다가 우리 한국한테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적발하고 나서 차단시켜놓고 우리 땅 안에 들어간 그 구간만큼만은 지금 막아놓고 관광지로 지금 잘 꾸려놨어요. 그러다 보면 북한 군인들이 그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그 굴을 뚫으라고.
0: 그렇죠.
1: 근데
0: 몰래.
1: 어처구니 없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굴 뚫는 기술은 비교가 안 되니까 그 굴이 좀 협소해요.
0: 네.
1: 예, 근데 그래도 무장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굴을 만든 건데 거기에 가보고 나면 한쪽으로 좀 서글프죠. 아직도 이렇게 예, 침략 야망을 가지고
0: 네.
1: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거 보면 참 이게 김씨 3대 세습이 얼마나 나쁘고 무서운가 하는 건 예, 정말 또다시 새삼 느끼는 거죠.
0: 참 이런 얘기 가운데 저희가 지금은 장벽이 높이 쌓여져 있는 그 안쪽에서만 볼 수 있는
1: 맞습니다.
0: 이야기들이 있고 터전들이잖아요.
1: 네.
0: 얼른 또 장벽이 무너지면 서로 오가면서 볼 수 있는 지난날의 흔적들 그리고 그때는 또 다른 감정으로 지나갈 수 있겠죠.
1: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자체로 그 전자망원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
0: 네.
1: 북한 지역은 참 이제 어둡고 컴컴하고 뭐 삶의 약동이 없어요. 네. 근데

0: 우리 쪽에는 그래도 관광지를 꾸려가지고 그래도 이제 또 먹거리 식당도 있고 그 공원도 꾸려놓고 엄청 이제 잘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흥지처럼 와서 봐요. 이제 그 어린이 공원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타는 이런 놀이기구도 많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남과 북은 차이가 너무도 심하고 우리는 평화를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이 꾸려져 있는데 북한은 지금도 그 침략 야욕 한마디로 김씨들을 위한 유교전쟁도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군과 미군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거짓말이더라고요. 이게 북한에 있을 때도 그런 생각했어요. 아, 근데 어떻게 전쟁을 미군하고 한국이 일으켰는데 어떻게 오히려 반대로 북한군이 서울을 먼저 침략에 들어왔을까. 참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생각을 혼자 해봤는데 와보니까 맞더라고요.
1: 심지어는 그 광복절 때 다녀오셨잖아요.
0: 네.
1: 근데 북한에서는 광복절도 그 김씨 일가의 네.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기념하면서 그렇죠. 만든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그날을 마치나 김일성이가 해방인 것처럼 만들잖아요.
1: 네.
0: 근데 실제는 미군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나라가 해방된 거란 말이에요.
1: 네.
0: 근데 마치나 지금 그 소련군과 김일성에 의해서 해방된 것이다. 가짜로다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인터넷을 지금 막는 이유가 그런 진실이 이제 밝혀질까 봐 그런 것도 알게 될까 봐 지금도 가짜 교육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을 딱 막아버리는 거죠.
1: 이렇게 저희가 관광으로서도 열려있는 임진각이나 네. 제3땅굴을 우리 대표님께서 다녀오셨는데
0: 네.
1: 근데 이렇게 깨워져야 할 부분들도 많고
0: 네.
1: 그리고 또 그만큼 통일됐을 때 우리가 같이 서로 다니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개발될 관광지들도 참 많은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렇죠. 맞습니다.
1: 깨워지고 개발되고 네.
0: 그렇죠. 저도 지금 그거 보면서 북한 땅에도 이제 8.15 되면 북한 많은 주민들이 그 근처에 나와가지고 우리처럼 좀 여러 가지 이제 곤돌라 관광도 좀 하고 여러 가지를 좀 놀이기구에서 놀면서
1: 네.
0: 남쪽 바라보면서 통일을 기원했으면 좋겠는데
1: 맞아요.
0: 전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참 그리고 이분도 이제 가보면서도 느낀 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오더라고요. 이 오는 이유가 그 관광하는 그 관광 비용 자체가 또 너무 저렴하잖아요. 사실은
1: 그쵸.
0: 지금 우리가 이제 곤돌라 관광하는 게 그 케이블 타고 갔다 오는 것도 12,00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땅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9,000원밖에 안 돼요. 도합 합치면 그래서 2만 원 꼴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어찌 보면 뭐 한 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우리는 항상 그
1: 네.
0: 일하는 걸 시간적으로 좀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 게 한두 시간밖에 두 시간도 안 돼요. 그래서 한 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는 어디 가서 놀고 즐기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일하는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1: 그럼요.
0: 그래서 명절 때 보면 한국 분들은 자가용차를 끌고 온 가족이 그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놀러 나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참 이게 우리는 일하는 가치가 너무도 크구나. 한 사람이 한 달 일하면 그 일한 돈 가지고 누리는 행복이 너무도 크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1: 남과 북의 그런 간극 가운데는 우리가 채우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사실 기도와 말씀뿐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오늘 또 이 내돈내산을 준비해 주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시편 85편의 10절 말씀. 궁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참 이 말씀을 아니. 제가 오늘 이번에 갔던 그 임진각을 좀 놓고 봤을 때 보면
1: 네.
0: 참 우리 한반도 같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체제로서 갈라져 있다 보니까 한 곳은 풍요와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 데 비하면
1: 네.
0: 한쪽은 지옥 같으면서도 너무도 이제 어렵고 힘든 삶을 누리는 그걸 이제 목격하면서 참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북한도 지금 정말 모든 주민들한테 그대로 전달돼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처럼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1: 아멘. 남과 북 사이에 정말 지금은 사람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간극, 그 거리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의 마음과 사랑과 의와 화평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대표님께서 나눠주신 그 소망처럼 하나 될 그날이 머잖을 줄 믿으면서
0: 네.
1: 오늘의 내돈내산은 이 소망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시간 내게 주실 마음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며 나의 심신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이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찬양한 곡 함께 하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요. 찬양 후에는 북에서 온 김권능 목사님의 메시지,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김권능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마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고난과 위험과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과 나쁜 사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을 막고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도 우리 인생, 우리 개인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상, 그러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해결되는 은혜를 입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 앞에 내려짐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 한번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십자가 보혈 앞에 구원함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잠시 잠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며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북녘의 동포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고백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고 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날을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0: 9월 7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하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경상도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제주도 곳곳에서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7에서 23도로, 낮 최고기온은 24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가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함경남도 곳곳에서는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5에서 20mm로, 낮 최고기온은 20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하늘이 맑겠는데요.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로 일겠고요. 서해북부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벽 예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아멘.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선한 길로 이끄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46장, 새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통합찬송가 446장, 새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주 샘솟는 전원교회 신학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의 삶을 돌아보니까 기쁜 순간도 있었고 또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찾아오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할 그 순간에도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나의 마음과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언약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의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동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낙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오기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도 은혜 가운데 계셨지요?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언약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불순종했으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도 하나님은 그 약속, 그 언약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을 그 죽은 수만큼 모두 채우셨고 결국 그 죽임당한 사람들의 후손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의 수는 채워졌지만 그들의 후손들의 마음까지 채워졌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어야 할까요? 2,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보았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바로와 그의 군대를 심판하신 일, 우리를 위해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할 건 우리를 위해 쉼 없이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4절에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마치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막아버리셨으니까 백성들의 불신앙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 구절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40년간 주시면서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을 고발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은혜로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무지,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해주셔야 할 만큼 죄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을 고발하는 구절이죠. 애굽 생활을 행복하게 해낼 능력도, 출애굽할 능력도, 광야를 견딜 능력도,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갈 능력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더 이상 그 계명은 돌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기겠다 하십니다. 마음에 새겨진 그 법이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밝히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던 그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에스겔 3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0: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음에 새겨진 그 언약은 부러질 수도 사라질 수도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죠.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세워지는 언약입니다. 마음에 새겨주신 그 언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세상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죠. 그리고 그 아들은 죄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죄를 짊어지게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이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로 삼아버리셨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앞선 20절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가장 뜨거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언약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지켜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나 홍해에서나 광야에서나 참으로 신실하게 그 백성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달렸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형통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둘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긍휼이 여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씀을 멀리합니다. 알고도 불순종합니다. 이런 마음을 꺾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말씀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여 형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목숨 걸고 말씀 붙드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언약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399장, 새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통합찬송가 399장, 새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힘과 성공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말씀을 평생 곁에 두며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참된 왕의 길을 가려면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백성이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리라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잊어버리면 세상이 부러워집니다. 남들은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결혼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면 어느새 그것들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세우고픈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15절에 하나님은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고 한 걸음 양보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왕을 세우고 싶다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말 잘하고 스펙이 화려하다고 왕의 자격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혼도 직장도 자녀 교육도 단지 조건과 형편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진정한 왕은 사람도 성공도 돈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스펙과 성공,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진 않나요?

내 인생의 왕처럼 떠받들고 있는 세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왕의 길을 가려면 둘째, 세상의 힘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은 왕이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을 경계해요. 당시 병마는 군사력의 상징이었죠. 세상 왕이라면 당연히 강한 군대를 갖고 싶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달라야 해요. 군사력을 아예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지요. 힘이 많아지면 하나님보다 그 힘을 더 의지하기 쉬운 까닭입니다. 더구나 병마를 얻고자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해요. 애굽은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셨는데 힘을 얻겠다고 다시 애굽의 길로 돌아가는 것은 구원을 거꾸로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도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가 예전에 의지하던 방법으로 돌아가려 할 때가 있지요. 돈으로, 인맥으로 그렇게 세상 방법과 타협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17절에서는 아내와 은금을 조심하라고 해요. 아내는 당시에 성행한 정략 결혼을 말하지요. 솔로몬은 결국 이 말씀에 걸렸어요. 많은 아내와의 정략 결혼을 통해 나라를 든든히 하려 했지만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우상에게로 돌아서게 했습니다. 은금은 경제력을 뜻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는 것을 경고합니다.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자기를 위해 쌓아두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보다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많이 가져 미혹되는 것보다 복일 수 있어요. 세상 왕은 군사력과 외교력, 경제력이 많을수록 성공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마음을 미혹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쌓아두고 싶은 병마와 아내, 은금은 무엇입니까? 힘들 때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나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참된 왕의 길을 가려면 셋째, 말씀을 평생 곁에 두어야 합니다. 18절에 보니 왕이 왕위에 오르면 가장 먼저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하라고 해요. 왕이 직접 말씀을 베껴 쓰라는 것입니다. 왕도 주의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주의 말씀 앞에서는 한낱 죄인인 까닭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것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해요. 잠깐 읽는 게 아니라 평생입니다. 왕은 결정할 일이 너무도 많잖아요. 사람도 세워야 하고 전쟁을 판단해야 하고 수많은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자기 경험과 총명을 의지하기보다 말씀을 곁에 두어야 해요. 그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왕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평생 배워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믿음도 자동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높아질수록 더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20절에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된다고 해요. 왕의 가장 큰 위험은 교만이에요.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자기 말을 들으니 스스로 특별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평생 읽으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장 큰 응답은 내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세상의 처세술을 먼저 찾습니까? 말씀을 먼저 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가족과 지체 위에 군림하려 들지는 않습니까? 성공과 인정이라는 세상 왕을 좋아한 불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보육원에서 자라며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결정하다 보니 제 판단들은 다 옳다는 생각이 굳어졌어요. 회사에서 금방 인정도 받으니 교만이 하늘을 찔렀죠. 세상 성공을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일도 눈을 감았고 접대를 위해 음란의 죄도 행했어요. 인정 중독에 빠져 저의 모습을 숨겼지만 집에 돌아오면 죄책감에 괴로웠고 그러면서도 계속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면서도 여전히 부모님에게 버려진 아픔을 성공으로 보상받으려 하며 돈 욕심도 내려놓지 못했지요. 제게 친형이 있는데 형은 사업을 하다 크게 망해 사채까지 쓰며 빚쟁이

0: 신세로 쫓기게 되었어요. 형은 매일 저에게 전화해서 힘든 마음들을 다 털어놨고 그제야 가족 구원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던 제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말씀과 공동체 덕분에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형은 정말 외롭고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에 형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며 형과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지요.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왕의 우선된 임무라 하세요. 부모님에게 버려진 아픔과 억울함으로 세상 성공을 기준 삼고 살던 제게 형이 망하는 사건을 주셔서라도 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해요. 이제는 힘과 물질이 아닌 말씀과 성령을 구하며 가정을 거룩히 지키기를 원해요.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친형에게 매일 큐티 말씀을 나누고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펴고 교만을 내려놓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왕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에서 세상의 병마와 은금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평생 옆에 두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하므로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성공과 인정과 돈을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세우려 하는 저희입니다. 힘든 사건 앞에서 말씀보다 사람과 돈과 내 경험을 의지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완악함도 있습니다. 병마와 은금을 많이 쌓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복임을 알고 부족할 때 더욱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나를 미혹하는 성공과 인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평생 내 옆에 두길 원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내 생각과 처세술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을 먼저 펴고 높은 자리로 갈수록 더 낮아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으며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은 자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품성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지요. 우리의 모든 것은 생명까지 주님 것이고 우린 이 세상에서 잠시 주님의 은혜로 선물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신뢰하고 매사에 만족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을 주고 경건의 유익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소망교회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소통으로 관계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지휘자인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가 한 공연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트럼펫 연주자를 관중석에 앉혔다가 하이라이트 때 객석에서 연주하며 무대 위로 올라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벤트는 공연의 가장 클라이맥스에 선보일 예정이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어느덧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스토코프스키는 이벤트에 앞서 더욱 열정적으로 연주를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부분에서 트럼펫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펫 연주자가 실수를 한 줄 알고 스토코프스키는 능숙하게 다시 한번 연주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연주에도 트럼펫 연주는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관객석을 확인한 스토코프스키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비원들이 트럼펫 연주자를 무대에 난입하려는 관객으로 착각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구성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원활한 소통으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지체가 될 때 세상 가운데 교회가 다시 우뚝 설 것입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VIP이듯 지금 내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동역자임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소통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믿음의 형제자매가 주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동역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원활한 소통으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서울 챔버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희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엘토 방현희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이 세계의 재앙이 요한계시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이 그곳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일곱 대접재앙을 보게 될 것인데요. 일곱 대접재앙은 가장 강력한 재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재앙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큰 재앙 가운데 나아가는데요, 놀라운 반주는 무엇이냐면 이 재앙 가운데 분리된다는 겁니다. 재앙을 받는 이들과 재앙을 받지 않는 이들이요. 마치 출애굽 때 이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백성도 모두 다 고통을 당하였죠. 그러나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호하시거든요. 바로 그러한 재앙이 대접재앙인데 너무나도 무서우면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아름다움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마치 교양곡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는 것 같이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림길에서 천국의 길에 서시기를 우리 서로 축복하였는데요. 1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의 시대 대접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나팔 재앙의 마지막 이 어간에 두 추수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마치 속히 일어날 것 같지만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 추수의 시대, 마지막 추수의 시대가 있어요. 그때 이 추수의 시대에요,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모든 이들 짐승의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 추수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 가지 추수가 더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죠. 어떤 추수였습니까? 포도송이의 추수. 아, 나는 포도 좋아하니까 달콤한 추수겠지 싶지만 이 포도지는 포도는 진노의 포도주예요. 이 포도집들에서 밟아서 포도지의 빨간 액체가 흐르듯이 이 피가 흐르는 피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진노의 추수입니다. 이 진노의 추수가 바로 어떤 추수냐? 대접재앙에 나타나는 재앙의 추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사의 최종 결산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 추수를 집행하십니다. 이 추수의 현장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어떤 이들은 재앙의 큰 진노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실 터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참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이 진노의 대접에 홀로 버려지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재앙 중에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혜택이 좋아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한 그 이들, 이 짐승은 우리 성도님들을 혹여나 이 동물원에 있는 금수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짐승은 악한 영의 세력 가운데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은 14장에서 13장에서 자세히 보았죠. 그런데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 세상의 체제에 길들여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은 대접재앙의 진노 가운데 나아갈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 보면 이 대접재앙의 엄미한 심판 가운데 어떤 이들은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의 이 장막의 성전에서는 연기가 가득 차고 그리고 그 성전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이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는 이들입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그들이 부르게 되는데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찬란하게 찬양 찬송하게 되는데요.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증거의 장막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메시지는 무엇인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접재앙의 시대에 성전의 문은 닫혀 있는데 왜 그리 닫다 놓으셨는지. 그러니까 15장은 오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의 대접재앙의 성격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후에 볼 말씀에서는 16장에서는 대접재앙의 각각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5장 그 대접재앙의 성격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는지 보게 하여 주실 텐데요. 우리 먼저 15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요한은 천상의 계시를 그가 보고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대접 재앙이래요. 일곱인 재앙을 보았고요. 일곱 나팔 재앙을 보았고요. 대접 재앙을 보는데 이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앙의 순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간 가운데 이제 이 대접재앙은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런데 재앙이 마지막이지 심판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나중에 20장에 가보면 백보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의인에게 상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재앙으로서는 이 재앙이 마무리되게 되는데 이 재앙을 살펴보면요. 사실 11장 마지막 이 대접재앙이 일어나기 전 나팔 재앙의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에 저 천상에 있는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시고 척한 세력을 보응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천상에서 외치는데 그 외침의 응답이 이제 대접재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재앙 때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해버리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무시무시한 마지막 진노가 임박한 순간 요한은 소망의 광경을 계시로 보게 되는데 바로 그 말씀이 2절 말씀인데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봉독해 보실까요? 2절 시작요.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이 말씀에서는요, 대접재앙이 시작되는데 저 천상에서는 노랫소리가 들려요. 검은 거,

우리 거문고 하니까 거문고는 악기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거문고를 들고 있다니까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이 언어로는 하프입니다. 하프. 하프 수금과 같은 이런 현악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악기를 들고요, 그들이 노래하는데, 이들이 누구냐? 이들을 살펴보면요, 이들은 유리바다에서 노래를 하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시대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는 강력한 정치력과 군사력과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또는 한 기관이 등장할 겁니다. 그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려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는 거짓 선지자로 보여지는데, 그는 문화를 그리고 사회 시스템을 그리고 종교적인 것을 지배하여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합니다. 이때 경배하게 할 때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그 혜택은 이 땅에서 너무나도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안락하고 그리고 쾌락적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 혜택을 받게 하려고 그러면 경제적인 활동이 중요하겠죠. 그때 받게 하는 표가 짐승의 이름 그리고 수인 그 666의 표였던 것이죠. 그 666은 어떤 베리칩이라든지 뭐 바코드라든지 그런 것이 아님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666 사람의 수이지만 세계가 뭐 이긴 강력한 사람으로서는 절대자나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수임을 666이 보여주었죠. 그러나 그 표를 받지 아니하였기에 그 짐승의 시대에, 이 바벨론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은 죽일 자는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갔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안락하고 편안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고통당하는 자들은 저렇게 어려운 인생을 사니 얼마나 볼썽 살아온 인생이야, 손가락질합니다. 그때는 실패자로 보였습니다. 그 짐승의 시대는 신앙을 지켜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패배자로 보였습니다. 낙오하는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저렇게 살아? 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이 대접재앙으로 시작되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참된 승리자였습니다. 대접재앙의 짐승에게 경배하는 이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한편 저 천국에서는 그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유리바다 가운데 있어서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짐승의 시대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셔서 저 천국의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전도 대상자들과 가족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하고 더 큰 성공을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가 잘 사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말을 하죠.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만 당하고 지질이 뭐 가난하게 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는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을 따르는 길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 고통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이 세상에는 죽음을 당하는 길 같았는데 그것이 나의 수고와 인내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길을 따른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일 겁니다. 그 가난하고 부함은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힘있고 능력있고 부유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되 그 모든 복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하시는 양을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다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내가 가족과의 싸움에서 예수 믿기에 때로는 손해보고요. 직장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혜택을 못 누리고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입이라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나는 예수 믿기에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가려가면서 내 마음이 상할 때 우리 주님은 그거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따르는, 그래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그래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바다를 보니까요, 앞서 나온 유리바다와는 달라요. 유리처럼 너무나도 평온한 바다인데 그곳에 불이 섞여 있습니다. 진노의 불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이 진노의 불은 나중에 나올 텐데요,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모세의 노래예요. 이 모세의 노래는 참으로 은혜로운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에 이 모세의 노래가 등장하는데 이 모세의 노래는 어디서 부르느냐,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하나님께서 큰 진노를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하셨는데 이때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그들을 공격해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이외에는 이 홍해를 닫으심으로 이집트의 온 군대를 이 홍해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노래합니다. 15장 1절에 그 노래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원수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요,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구원해 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땅에 고난당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구원하셨던 구원의 사건, 이 구원의 은혜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구원의 노래는 우리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종말의 시대에 완성되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외칠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시는 일이 크고 의로우십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저 천국에서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 길이 완전하십니다 라는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인내로 승리하셔서 저 마지막 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어찌 저 천국에서 찬양하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인생의 갈림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이들이 있고 대접재앙의 큰 고통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보면 우리 하나님을 4절의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여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 예수 믿는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 큰 복이 주어지고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되셔서 저 유리바다, 저 수정바다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구원의 노래, 우리 안에는 크고 위대하시다는

큰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 이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장막이 열리는데요. 그 장막은 어떤 것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5절 시작요. 또 이를 위해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의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에 성전이 열립니다. 처음에 대접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짐승의 경배하는 이들은 다 그 무시무시한 재앙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 16장에 보면 그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지 이 5절의 말씀은 그리고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그 성전을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은요, 우리 금요일날 우리 해막기도에 드리잖아요. 이 해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막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를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 하거든요. 왜 증거궤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돌판, 그 증거의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증거의 장막의 본질을 볼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증거의 장막에 있는 두 돌판, 무엇이 새겨져 있어요? 증거의 이 돌판에, 모세가 받은 두 돌판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십계명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증거의 장막이 열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거의 장막이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증거의 이 장막에서 그저 감정대로 아우 너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너는 대접재앙을 받을 자 아 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네 아 너는 천국에서 노래할 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공의와 정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인데요.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는 공의롭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저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십니다라고 찬양하는 자들은 그 완전하심대로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어린 양의 길을 따랐던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인생은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심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자리를 채우셨다고 구원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지는 못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 응답해 주는 것을 구하는 그저 종교 생활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복도 임하기를 원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로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대접재앙에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한편에서는 저 수정바다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들이 있는데 어느 곳에 설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 무엇을 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끝까지 그 증거의 장막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비롯하여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며 마지막 내려는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을 보니까 이 성전이 특별한 모습이 세 번째로 보여지는데요.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말씀 7절 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장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에요, 하나님의 연기로 가득 찹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막을 모세가 완성했을 때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여서 그곳에 구름이 연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은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진노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구름은 진노의 구름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대접재앙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저 학교 다닐 때 숙제 안 하고 가면 그날 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숙제 다 해하고 가고 예습도 해가지고 가면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임재를 기다리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 임재하심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심을 상호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대접재앙에게, 짐승에게 경배했던 이들이요, 그들에게 이제 일곱 천사가 대접재앙의 진노를 담아서 이 땅에 쏟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그 재앙이 끝날 때까지 일곱 천사에게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의 문이 닫힌 겁니다. 나팔재앙을 보면요, 3분의 1, 대부분의 세상의 3분의 1은 멸망을 당하고 그러면 3분의 2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접재앙에서는 그게 없어요. 완전히 전멸합니다. 지금 성전에 일곱 천사에게 진노가 마치기까지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성전의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혀서 더 이상 그곳에 승선할 수 없었던 것처럼 성전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구원의 길이 영원한 건 아닙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어린 양을 따를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은혜가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으로 그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임하기 전에,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에,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의 천국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의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대접재앙에 경배하는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진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은혜 문이 닫히기 전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짐승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얄팍한 안락함과 그 유혹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주님께 소속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작은 타협 때문에, 세상의 그저 나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대접재앙이 일어나는 그날 그 무시무시한 진도 가운데 한편에서는 저 수정 같은 맑은 유리 바다에 있어서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기는 자들은 그때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따랐던 자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우리의 삶에 예수

0: 그리스도를 따르는 노래는 저 천국의 어린 양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의 장막,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심으로 성전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백성 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깊이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그 삶은 우리의 노래를 달라지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언약의 말씀을 지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4-4412번 광주 세광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지구촌 소망교회 이준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붙들어 주시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이 회복되게 하시며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섬기는 재와 정직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을 궁휼히 여기사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무너진 삶의 터전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 깨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나

2016년 9월 7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수천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네팔의 홍수 참사 현장. 지금도 구조 작업은 진행 중이고요. 기적적인 인명 구조가 이어질 때마다 우리 모두는, 전 세계 사람 모두는 함께 기뻐하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될 수 있도록 기적의 생환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홍수에서 가옥 1200여 채가 그대로 흙탕물에 쓸려 내려갔는데요. 그런데 이 참혹한 환경을 버텨낸 집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아 쿠렐 씨의 초록색 집이었어요. 주위의 모든 가옥이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서 거센 급류가 휩쓸고 가는 그 물길 한가운데서 초록색 2층 주택 한 채가 꼿꼿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장면들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초록색 집의 발코니로 피신했던 사람들은 무사히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집은 어떤 집이기에 저 거친 홍수를 버텨낼 수 있었을까? 집주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이요. 강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저는 안전을 위해 돈을 들여서 도로용 자재를 두 겹, 세 겹 깔아서 바닥 기초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저는요. 집의 중심 기둥을 저 땅속 깊은 안반까지 뚫고 내려가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참 집 예쁘다. 그저 예쁜 초록색 집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집의 진짜 힘은 단단한 암박에 박혀있던 그 암반에 박혀있던 깊은 기둥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오버랩됩니다. 누구든지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할렐루야. 복된 월요일 아침 우리도 우리만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누가 딱 볼 때도 야 겉모습이 화려하고 보기 좋은 집 누구나 부러울 만한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 열심히 달려

합니다. 그런데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순간 우리가 과연 어디에 기둥을 박고 서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겠죠.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예수님이란 견고한 반석 위에, 말씀의 뿌리 위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내딛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견고한 예수님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견뎌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찬송하며 뿌리 박읍시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아침 이렇게 일찍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이유도 여러분만의 그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른 아침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이요 세상의 명예나 물질, 사람의 칭찬 같은 모래밭 위에 서 있다면 조그만 파도에도 맥없이 흔들리고 휩쓸려서 무너지게 되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란 주님의 말씀이란 견고한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견뎌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기둥을 내리고

고 있을까요? 우리 극동방송의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은 예수님께 뿌리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드리고 싶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벌을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 우리의 기둥을 아주 단단히 박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또 그런 분들이 우리 극동방송 아침방송의 가족들이고, 제가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게 보여요. 보여. 이게 여러분 사연만 봐도 보입니다. 이 아침 우리 6810님, 0204-3470-2994-7611-7028님 오프닝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주님, 오늘 우리 가족들의 생각과 마음, 믿음, 신앙의 가문 되게 하소서라고 하시면서 힘있게 표현하고 계시는 이 고백이 도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프닝 감동입니다 하시면서 공유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럼요. 이렇게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홍수에도 끄떡없는 집처럼 오늘 이 세파 가운데 끄떡없는 집 위에 있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찬송해 볼까요? 아카펠라 찬송인데요. 옹기장이가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 그 반석 위에 서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주시는데요. 지난주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을 못 받았다. 인문학 그리고 인간 수업 독서에 대한 정말 귀한 내용이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겠어요. 인간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락 오브 에이지스 만세반석 열리니 데이비드 아우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7시 19분 20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인간 수업 영상도 신청하시고요. 우리의 삶 이 월요일 아침 정말 홍수에도 끄떡없는 집 오늘 주님께 우리의 앵커를 견고하게 받기 위해서 정말 힘있게 달려가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떤 집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어떤 집이신지 모르겠어요. 87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아버지. 어제 너무 감동이었다는 우리 3797님의 이 사연이 저도 감동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87년 만에 영접 기도를 하신 우리 아빠를 보면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이신 주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 참 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87년 동안 얼마나 화려하게 이제 집을 꾸미셨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란 홍수가 다가올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깊게 뿌리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원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87년 만에 영접 기도를 했다는 것은 어떤 거죠? 그 집에 정말 가장 중요한 그 반석에 그냥 뿌리를 그냥 팍 박는 거죠. 제가 좀 뭔가 좀 더 잘 표현하고 싶은데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에 화려한 집을 만들고자 여러 노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펙도 그렇고요. 또 여러 명예도 그렇고요. 자리도 그렇고요. 우리의 그 열정 다 좋습니다. 화려한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려한 집에 가장 1수

순위는 단단한 안반에 박혀있는 깊은 기둥인 것이겠죠. 바로 예수님께 꽉 붙잡혀있는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렇게 꽉 잡히는 시간이 바로 또 기도의 시간일 텐데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미스바 특별 기도회, 우리 창사 70주년 기념입니다. 미스바 특별 기도회가 진행되는데요. 알리는 말씀이 극동방송 서울중앙사 극동 아톨에서 진행하는데 9시 20분부터 입장이 진행됩니다. 선착순 200명에게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김장한 목사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365일 큐티 도서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전해드립니다. 아셨죠? 여러분께서 또 일찍 오시고 선물도 받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꼭 일찍 와주세요. 여러분 응원합니다. 7시 22분입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면 이 찬양 함께하고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황미경 사모님과 함께하는 아침의 쉼표 잠시 후에 같이 하시죠.

0: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할렐루야, 응원합니다. 피디님, 미스바 기도회 내일 저도 꼭 참석하고 싶은데 참석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왔어요. 그럼요. 여러분 꼭 내가 참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미스바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놀라운 기도 응답의 시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스바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신청하신 분들은 또 일찍 오시면 좋겠고요. 아셨죠? 9507님, 요즘 제가 심한 영적 방황을 했습니다. 잘 섬기던 교회의 일을 쉴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 위축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도 들으면서 다시 힘이 나서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힘이 나셨어요? 그러면 또 미스바 기도에 가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기도하면 더 많은 힘이 샘솟습니다. 할렐루야. 7시 29분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아침에 쉼표, 쉼표 영상인데요.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황미경 사모님 이 아침 만나봅니다.
1: 지하철은 늘 수많은 사연을 싣고 달립니다. 누군가는 피곤에 지쳐 졸고 대부분은 연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또 누구는 작은 목소리로 안부를 나누기도 하죠. 대부분의 말들은 소음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가끔은 그 소리가 들려 마음에 오래 남을 때도 있습니다. 며칠 전 옆자리에 앉은 한 여인의 통화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프다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지.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인지도 상대가 얼마나 아픈지 혹 어떤 병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 나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망설이지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몰라 한 걸음 물러서기도 하고요. 괜한 위로가 상처가 될까 걱정하고 때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봐 외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달랐습니다. 거창한 계획도 완벽한 해결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뭐라도 해야지라는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그런 마음인지도 모르죠. 따뜻한 국 한 그릇 끓여가는 일, 필요한 약을 대신 사다 주는 일, 병원에 함께 가주는 일,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작고 평범한 그런 행동들이 아픈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은 점점 개인의 시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지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예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예의가 무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누군가 힘들다는 소식을 들어도 괜찮겠지 하며 지나쳐 버리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들은 그 한마디가 더욱 선명하게 가슴에 남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라도 해야지. 그 말 속에는 상대의 아픔을 내 일처럼 여기는 책임감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사람 냄새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마음 하나씩으로 조금은 더 따뜻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아픈 사람이 되고 또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영웅심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미는 작은 용기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이라면 한 가지를 더 보탤 수 있죠. 당장 곁으로 달려갈 수 없을 때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은 닿을 것임을 믿고 말이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결코 무력한 위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깊은 돌봄이며 보이지 않는 손을 잡아주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는 아프다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아픈 누군가에게는 약보다 먼저 듣고 싶은 처방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문득 이 아침 해봅니다. 아침의 쉼표 황미경 3호였습니다.

참 귀한 묵상이에요. 아프다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지. 이 마음이 든다는 거 참 귀하죠. 그 말 속에 상대의 아픔을 내 일처럼 여기는 책임감이 있다. 사랑이 있다. 사람의 냄새가 있다. 세상은 이런 마음 하나씩으로 조금 더 따뜻해진다. 아프다는데 내가 뭐라도 좀 해줘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또 이번 한 주간에 또 명절이 곧 또 다가오잖아요. 그 명절 기간에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이런 마음들을 꼭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아침에 쉼표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쉼표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0112님도 쉼표 영상 공유할 수 있을까요? 0651 아침에 쉼표 9476-9937-3417-5136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쉼표 영상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찬양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립니다. The Love of God 함께하시죠.

쉼표 영상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프다는데 내가 뭐라도 해줄게. 힘들다는데 내가 함께 기도할게. 내가 널 늘 생각하고 있어. 사랑해 라고 고백하시는 526님의 그 고백이 참 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혜로운 찬송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문자 오프닝 말씀 공유는 오프닝 말씀, 쉼표는 쉼표 이렇게 문자로 참여하면 되겠어요.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리니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 혁신 기업 이전 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0183님, 새로 오신 국장님과 함께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과 카풀을 하게 됐습니다. 참 귀한 만남입니다. 사실 저는 직장을 옮길 생각을 하던 차였거든요. 그런데 아, 이렇게 좋은 국장님과의 대화와 카풀 시간을 통해 위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쉼표를 들으면서 더 위로가 되셨대요. 7617님, 청아한 이름 모를 새소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호주 시드니의 아침을 여는 날,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와 함께하니 더 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쉼표 영상요, 이 묵상을 꼭 한번 다시 듣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에 저희가 이 링크들이 다 있거든요. 꼭 한번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또 오늘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시고 또 여러분도 읽으시고 또 영적인 유익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복된 월요일 주님께 깊게 뿌리박는 그런 복된 날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인사합니다.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캐나다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성별로 불러주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남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여자라고 주장하면 그대로 인정해서 그녀를 의미하는 대명사 she라고 불러주어야 합니다. 또한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남자라 주장하면 그 남자를 의미하는 he라는 대명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성별이 유동적으로 변하여 남자 혹은 여자라고 부르기가 혼란스러운 경우에는 중립적인

0: 성별로 호칭할 수 있도록 she나 he가 아닌 z라는 새로운 단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빌 C-16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는 법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법은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와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요. 반드시 막아내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창조 질서 속에서 군화를 신은 신부처럼 서 있었던 나라라고 칭찬받기를 기도합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목소리) 여러분 혹시 번지 점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높은 플랫폼 위에 서서 저 아래를 내려다 보면 아무리 튼튼한 줄을 메고 있어도 얼어붙기 마련입니다. 이때 번지점프 교관들이 공통으로 주는 절대적인 팁이 있는데요. 바로 절대로 아래를 보지 말고 먼 시선으로 앞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발밑에 아찔한 낭떠러지와 출렁이는 물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에 압도되어 결국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시선을 저 멀리 산에 두거나 허공을 바라보며 과감히 뛰어내릴 때 비로소 멋진 비행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 번지점프와 참 닮았죠. 살다 보면 발밑에 들이닥친 큰 문제와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아, 어떡하지? 여기서 떨어지면 끝장인데 하면서 자꾸만 눈앞의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잘 알죠. 두려움은 더 커지기만 할 뿐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문제를 바라보는 인생은 두려움에 멈춰서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문제 대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어떨까요?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김승희의 음성으로 함께 찬양하셨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되죠.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얼굴 바라보

보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실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오프닝에서 번지점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눈앞에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만 커질 뿐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가장 안전한 생명줄이라는 것. 그러니 오늘 아침도요, 안심하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면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문제를 자꾸 묵상하면 두려움만 자라는데 주님을 묵상하면 이 환경을 뛰어넘을 믿음이 막 생깁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들, 승리의 고백들이 넘치길 소망하면서 이 아침 여러분 출석 체크 기다리고 있고요. 또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석 체크 단어 알고 계시죠? 만나, 만나라고 두 글자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광주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로그인하시고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무료니까요.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고요. 만나 여러분의 출석체크 기다리면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합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위델 커피에서 커피 원두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 함께 했습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이어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오늘 아침 우리의 고백과 참 닮아있죠. 네, 귀한 찬양 함께 했습니다. 우리 강성자 권사님 만나라고 출석 체크해 주시면서 주님 오늘도 내 손을 잡아주셔서 참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월광교회 박영숙 집사님, 바른길교회 문순자 권사님 갓모닝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송남종 집사님, 피디님, 우리 갓모닝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즐거운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셨고요. 5226번님,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은혜로 달려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백인자 권사님, 겨자씨 교회 김수진 집사님, 또 3567번님 코로 숨쉬게 하심 오늘 아침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됐죠? 원초적인 감사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감사 제목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에게 호흡이 있다는 것. 그러니 이 아침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기쁜 아침입니다. 0183번님 만나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저희 국장님과 함께 출근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국장님도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분 같고요. 우리 0183번님도 좋은 분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아침에 이 상사와 함께 출근한다는 거 이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물론 우리 지사장님과 부장님과 함께 출근할 수 있습니다. 네. 자, 4598번님 극동방송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거룩한 삶의 루틴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고백 찬양 신청하셨는데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말씀과 찬양으로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참 거룩한 삶의 루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곡 곧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샵 0153번 문자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어서 베드로의 고백 4598번님의 신청곡 함께 하시죠.

네, 4598번님의 신청곡 베드로의 고백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귀한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마치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릴게요. 오늘 오프닝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하루, 또 이번 한 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일본 찬송.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라이트선과 함께했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에 대한 것, 교리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교리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 이것을 계속해서 바울은 11장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교리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실천에 대한 얘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부분이 12장부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죠.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당신이 할 일은 예배하는 일이다.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참된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바울의 권면 다음에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너희 몸을. 예배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있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몸을 이렇게 만질 수 있잖아요. 마치 내가 내 몸을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굉장히 영상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영상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시청하고 그것을 보게는 하지만 경험을 하게 하지는 않아요. 이게 여러분 온라인 예배 위험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에 교회 모이지 못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것이 있잖아요. 아, 이 온라인 예배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려도 이 예배가 경험되기가 정말로 어렵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게 온라인 예배의 위험성이에요. 온라인은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지 못해요. 보게 해요. 그냥 시청하게 만들어요. 그냥 눈으로 구경하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코로나 시대도 끝났고 자, 현장 예배로 우리가 전환됐습니다. 전환된 지가 오래됐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예배의 위험성이 과연 우리에게 없느냐? 아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에 와서 몸으로 이곳에 앉아 있어도 이 예배 속에서 내가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라인 속에서 시청하는 것과 똑같은 예배를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위험성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를 그냥 듣고 찬양하는 것을 그냥 찬양하면서 누군가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내 마음도 여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유튜브에서 시청하듯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몸은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 시청의 위험성, 진정한 예배가 아닌 그냥 구경하듯 드리는 예배의 위험성에 우리는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있는 예배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편하죠. 그런데 이곳까지 나오라고 해요. 이곳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참여하고 찬양할 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쫑긋 온갖 신경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봉헌 예물 드릴 때 정성껏 준비한 모든 것을 드리는 거, 정말로 참된 예배는 어쩌면 몸이 있는 예배는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배할 때 참된 예배가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사람 만나는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여기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여자 청년들, 여러분 주변에는 남자들이 막 들끓고 있죠? 없어요? 들끓고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미모가 뛰어난 분이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남자들이 지금 아마 줄을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 진짜를 우리가 추려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주변에 들끓고 있는 그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세요. 나를 만나려면 예배 드려야 된다. 나를 만나려면 세례 받아야 된다. 나를 만나려면 성경 공부해야 된다. 나를 만나려면 다니엘 커뮤니티 예배 들어와서 예배 끝나고 소그룹 해야 된다. 이 불편함을 한번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 사람은 진국이 아니에요. 끝까지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미모에 반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진국이에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배도 그래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몸이 있는 예배가 우리를 매우 매우 불편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참되게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있는 예배가

0: 참된 예배라고 말합니다.
1: 1절 말씀을
0: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중간부터 너희 몸을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물은 거룩한 것, 구별된 것, 또 성경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아무 제물이나 갖다 바치면 안 돼요. 흠이 없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렇게 이 제물은 이런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그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저 같으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하는 이 설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질문이에요. 나는 어떻게 이 설교를 준비했고, 설교의 과정 가운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고, 나는 오늘 주일 아침에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설교를 보실 때, 아, 너의 설교 내가 기뻐해 라고 말씀하실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의 찬양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 예물이, 내가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항상 가장 좋은 것, 최선, 베스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점점점 발전해요. 이 사람의 예배는 쑥쑥쑥 성장해요.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영성은 날로 새로워져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드렸는데, 내 찬양이, 내 기도가, 봉헌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왠지 사람만 의식하고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마음속에 그렇지 않은데 거짓을 품고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내가 오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의 예배는 베스트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구별함이 없이 똑같이 항상 있는 그 습관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냥 예배 드림에 만족하는 예배입니다. 이 사람의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퇴보합니다. 발전이 없게 됩니다. 저는 우리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것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더 발전하고 더 풍성해지는 예배,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분별함이 있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참된 예배는 분별이 있는 예배예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1절에서 아까 영적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어디에서 온 단어인가 하면 로고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영적이라는 이 헬라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로고스는 말씀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이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기억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 분별함이 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는 생각하면서, 지성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나는 혹시 이 세대를 본받고 있지 않는가? 이 세대, 이 세태, 이 세상의 풍습, 사람들의 가치관, 사람들이 다 그것이 옳다고 쫓아가버리는 그쪽으로 내가 가면서 오늘 예배하고 나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혹시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가? 아니면 본받지 않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있는가? 새 영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살기로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고쳐서 먹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 마음을 언제나 새롭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의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결과가 뭡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결과가 뭐예요?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점진적으로라도 아주 작게지만, 그러나 나의 삶이 이 예배를 경험하고 나서 나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가? 만약에 예배를 수없이 드렸어도 전혀 변화가 없다,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날마다 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안 변할 수 있겠어요? 안 변하는 것이 기적이죠. 내가 누군가 정말로 존경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서 그분이 내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고치잖아요. 변화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날마다 뵈면서 예배를 드린데도 변화가 없다, 정말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나는 지금 분별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교인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달구지 교인이 있습니다. 달구지 교인. 달구지 압니까 여러분? 앞에서 소가 뒤에 수레 끌고 가는 거 달구지죠. 달구지 교인의 특성은 누군가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줘야만 앞으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으면 가만히 멈춰있는 사람입니다. 냄비 교인이 있습니다. 냄비 교인. 냄비 교인은 쉽게 뜨거워졌다가 또다시 쉽게 식어버리는 교인. 종이 교인도 있습니다. 종이 교인. 비만 오면 축 처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종이 교인입니다. 벙어리 교인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말도 잘하는데 기도만 시키면 조용해지는 교인입니다. 시험 감독관 교인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사람입니다. 묵상 교인이 있습니다. 설교 시작할 때 자고 설교 끝나면 눈 뜨고. 디자이너 교인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주보에다가 뭘 그렇게 쓰는지, 그림 그리는지, 설교 끝나면 주보가 새카매요. 온갖 디자인을 주보에다 다 해놓은 사람, 디자이너 교인입니다. 나팔꽃 교인도 있습니다. 나팔꽃은 해가 비치는 때 딱 활짝 피었다가 해가 지면 수그러드리는 것이 나팔꽃이잖아요. 나팔꽃 교인은 주일 아침만 나오는 성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게 다 잘못된 어떤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데, 우리가 정말로 진짜 교인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교인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어떤 교인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무슨 교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 교인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신이 진짜 예수 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예배 가운데 개인으로서 점검해야 될 예배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내 자신을 교만하게 하는 것을 하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그 역할, 사명, 이런 것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낮게도 평가하지 말라는 것. 너 자신 너무 높게 평가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또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것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낮게 평가하지 마라. 모두 다 양쪽 다 교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나의 교만을 버리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그 자리, 내게 주신 그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오늘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는 예배를 매우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배는 매우 공동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공동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길기 때문에 제가 4절과 5절만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서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지체예요. 몸에 붙어있는 이런 지체예요. 여러분, 이 지체의 특징이 있죠? 이 지체는 서로 누가 낫냐 못하냐 이런 것 없어요. 다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 그 역할을 제대로 하면 그 지체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에요.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몸이고 자기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그런 그것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지체는 서로 소외되지 않습니다. 잘난 체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몸을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할, 맡은 역할 모두 다 다르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교회가 잘 세워집니다. 공동체가 삽니다. 반대로 공동체가 죽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서 어떤 성도들은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다른 성도들은 또 교육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쫓겨난 성도들은 저 바깥에 마당에서 현수막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물어보면 다 자기는 예배를 잘 드렸다고요. 정말 잘 드린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교회는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는데 잘 드린 거예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예배를 정말로 잘 드려야만 교회는 서는 거예요. 교회는 든든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의 예배를,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편리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협하는 것, 가장 큰 방해물이 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편리함이거든요. 편리성을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면 우리의 영성은 쇠퇴하기 마련이에요.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것,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40대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40대가 되면, 여러분 이전에는 30대는 그래 누구 예쁘고 안 예쁘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40대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다 예뻐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설교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로 이 본문에다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설교를 해라, 이렇게 해서 AI한테 프롬프트에다 딱 집어넣잖아요. 5분도 안 걸립니다. 한 2분, 3분 정도 되는 그 시간에 딱 정말로 완벽한 설교문을 우리한테 제공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그 AI를 통해서 챗GPT, 제미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설교 연구를 하고 성경 연구를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누가 설교를 뭐 잘하고 누가 설교를 못하고 이런 구분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설교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해야 되는 이 본문 앞에 내가 머물러서 기도하고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이 본문과 씨름함이 없이 손쉬운 방법에 의존해서 설교 준비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앞으로 설교하는 날까지 저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내가 이 본문 앞에 머물러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 광천교회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고뇌하고 그렇게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설교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내 설교가 비록 부족하고 통찰력이 비록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AI가 나한테 제공해주는 설교가 너무나도 완벽하고 깔끔하고 정말 어디 군더더기 없이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이 설교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광천교회 성도들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이 우리의 예배를 위협하는 것 두 번째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편리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좋아하느냐, 내게 이것이 좋으냐, 그것이 선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얼마나 좋으냐, 이게 선이에요. 그러나 예배 관점에서 보면 예배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이 좋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될 때 저는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다녀온 다음에 제 방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휴가 다녀온 일주일 동안에 변한 것이 제 방에 있었어요. 찬양대실에 있었던 우리 목사님들과 목사님들의 사진과 역대 목사님들의 사진과 우리 시무 장로님들 14분의 사진이 제 방에 들어와 있었어요. 제 뒤에 역대 목사님 세 분이 뒤에 벽 위에 걸려 있고 앉아 있으면 왼쪽 벽 축 그 시무 장로님 14분이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 사진이 제가 얼마나 불편하든지 진짜 저 불편하더라고요. 진짜 왔는데 전에는 제가 막 피곤하면 그 탁자 가운데 탁자 거기에서 신발 벗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기대가지고 잠도 잤는데 이제는 못하겠어요. 장로님들이 나한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목사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CCTV 14개가 달려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내 행동 모습이 점점 조심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제 일주일 지나서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14개 CCTV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내 행동거지가 좀 그렇더라고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만 봐도 내가 이렇게 내 행동과 내 모습을 조심하고 나쁜 짓을 안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의식하고 산다면 나는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 될까?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을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갔을 때 역시 그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 드렸듯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

0: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당만 나가면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다가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내 멋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불꽃 같은 그분의 눈동자를 의식하고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정말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82-691번 광천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해 뜨란. 어제 주일 충분한 은혜 받으셨어요? 주말엔 잘 쉬셨고요? 혹시 지난 주말 주일 이런 생각이 떠오르진 않으셨어요? 그 전화 했어야 했는데, 그거 금요일에 끝냈어야 했는데, 이렇게 미처 끝내지 못한 여러 일들이 계속 떠오르지는 않으셨는지요? 심리학에서는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말이 있대요. 사람은 끝낸 일보다 끝내지 못한 일을 더 쉽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주말 주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나는 일 때문에 나는 왜 쉬는 것도 제대로 못하지 하고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뇌가 미완성된 일을 자꾸 기억해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아침에는 이 현상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자고요. 미완성은 실패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지난주에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또 관계가 조금 어긋났다면 다시 말을 걸면 되고요. 기도가 멈췄다면 오늘 다시 무릎을 꿇으면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사람만 불러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시간을 두고 만들어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의 미완성 때문에 오늘까지 무겁게 만들지는 말자고요.